0: 대단한 아주 사자 졸문다 대전이 간수란 니 상층 그 공나양 되게 냅고니 너무 살아요 다시자 급더나라 다다 그 어렸었다와 알았다와 가나자다와 너무 나양 다근 냅게 요지 다득해 모튼랜드 되게 요크 대단하던 디 냅고는 디츠카티 소나체레즈나 시탄데라 다 그게 쪼구치니 아 너무가 다가 늘거릭서 저와 안 너무스리 다 로커던데 아 인제스 그다 나는 도츠스 고너레다 아 당선 아주시 아마 모부 아 대전에 다시 속 야제송 됐던 거다 사마 그릭서 저와 그능니 알무 그릭다 망아시 됐던 거 녀르까다 다가 아 다가 척근내 숑고네 아 대전에 다 다가 심방 안절근내 숑고노 감대다 저래즈나다 덕시가다와 그다 당선 아른당치 챙주고니 아 티금 넘었으리 아 대통령 나다 크게 이제 나라다 다그 공리에치 아 소화시에노 따르다 다그 아다 크게라 다그 철랑당나 퍼마가 뜸이주고니 뜸어스리 아야 퍼마 랑당나 크근 저르 주우가달리 차워 차워 어 뜸어스리 다 당성 더젠본데 당성 아주 아다 총무 이제 나란디 종철장 넘은데나 종철 장은 총무장 넘은데나라 아다 다그 저르 그 당성 다 다그 뜸어 총컹 종교기야 다그 저르 그 총컹라무 뜸어 총총리 등에 디노아단 다그 니 저르 장군데 있고 나가지게 다데 있고 앙이 등에 던조니다 카마더니 턱인 저르기가 시리 다치 다그 잠바가 달리 티케가리 아 다그 중고니 뜸어고 다더 좀제즈고 아 다당성디 잠머그라 같이 머그라 늘까가 어다 크지 다그 잠등가 달리 티케 통고니 뜸어인고서 그 작은가 저기 다저 좀제나 아직 잠바산 우답거다 녜녜 다그 늘거르스 저와다 뭔가 시리드게 좋노다 참참아 잠바그는 저 시리 아 사진아 저게 지지 챙주교 뜸어 판토요사리 리더라요 뭔가 뭔가 시티나 다그 아 참모인드 마히 아 너나라 특특고 좀 말해 대동나다 다근 디 시단데 다근 잠릉 땅니 셀리오나 다근 데다 리그먼자와 동특가 절하고요시 어심지 바르가 그때지요 대동나다 그르겐데 촙직가 그르근 저근한 거 촙직자다 그 철 저크르까지 안주산스코는 더잠보 대존네 위타민 잠보 저그르까지 아 다다근 더잠보 다다가 판섬 속아요시 대인 오답기다 처리했나다 너숙 촙제르과 셴켄르가기다 공니셴누근 저르 탐치뿐능니라다 어 시단다단 저르 판섬 속화 초대결와 어 다다근디 촙질 판섬 속화요니 어다 초대결와이니 뜨모연지리 당상다스코고 되게다 그지셰 주처레다즈난 더시나다즈네 아 척시가 르게 제요노 다휘인족제즈까즈 티제시스코노 아다 자크크 탱쿠 트랜스코노 아 인체가 클라스트로스코노 니체 지마통 주그니와 요시 대존니 척식 고슈트 아 고슈트 더양 지마통 주그니와 요시 아 대존니 다가 척가 나차 아 다다가 심바 안절 잼본 더양 다가 뇽보통 주그니와 요시 더니 생화 진딩가 통주 아 초멤버노 아 너무가 니와 요지 당성 딱 시근 저근데 다 시가 또 바이고니 그렇게 뜸었지 아 때노 딱 그다 처리즈나 그지 사등 그 정식니요 저응이 땅에 레르빌리 다 땅에 되게 납숙 바르가게 인제나 오마라 디능 알기 다 땅에 되게 아 다 능자일리 통고노 저땅 게 인제나 다 그저 아 납숙 바르가이나 능자 인제나 아 르그치가 다 그 다니셰 코노 시타라 소아라 디르스처와 응이 땅에 레르빌지 땅에 대존이 다다 그 오마가 능아 쯔기 되겠다 다가 아 통고니 뜨모가 르시거 대존이 처리했다 나 그지 다가 너카게요 아 고리가 달리 샤워 샤워 뜨모 총총 아주 녀가 세모가 지종다 뭐 뜨모리 땅 된저양 오마가 능아 쯔기 양 되게 통그래 그지 다가 능자 그르스 저와가 어때 되게 통주가 르스 뜨모요 그 당선 다다가 야가 머리가 능아란다 달콕 아 담으래 텐조니 처리했다 당성다다가 세다가 검치주고니 담으라 요스코크 아 테이탕나다다가 당성 다 공니셴노 따르다 시단데 닥시가 다 그가 통쳔이고니 디촌 담으스 테이탕나 아지 공니 인제나 다셰고노 따르다 아 다 이후다즈 당나 이후가 사마주 지그지 다드그즈 갔으니 사제 메누가다 사니 어 담으스가지 테이탕나 단더라지 인진 아 스고나른 더라지 점천년도 희나 정거삼 아 대통령 나다 다가 니와당니 인제 나다 그렇게 공거 아 다다근디 아 소아라니가 증자시 아 룽아르와 니와슬라 영와레스 대통령 나다 그거 외근자 치와세케지오 다 공니 다가 아 다근디 세지끄는 거 콩뜨기 다던 소아시 다스 영 외치세스 공 대콩뜨기 다던 단디 아 제시죠 다당 탐버처에즈나 아다 디머정그라다가 점에헨청근나양 소아시다스잉 와티세즈이당 대다카누나 어떤 승은제버샤파인스 어때이당나다다가 소아라 시타니가 좀제즈거다가 다커가 아루당 니와당 반윤 단 잔자일린드게 송송니 더모스 리다라다 당럽거 진저끈드게 딱셰일리 송나다 체레드나다 그거 지그능거다 멍뇽라다다 챵프레거든 아 그그능나 쳐즈기오니나 데이코다 공닝 오초이 노타르다다 그냐 문자거지 셰꾸노트리 데다다 랑리 남그라다 아 랑거 지종나 송송놈 더 저저기다 땅이 어 당럽거다 그 촙체르카르카 그 셰꾸노는 더르카다 그 서타일리다 땅이다 영토화군이 웨스초통준데 개첸리 데이동나다 체레즈나단 르르크르스 체르와그능니 어다다그 디마 그르타다그는 뭐 저거 뎅그단다나 오초요크 데이동나단 더탐치부 쳐즈레다나다 좀 한바치 안디다가 로니 판윤더가 히다땅다 네파르가 람토인조란 너무 팬토니 아 디한체니 체레즈나 마나와 니버셰파라 나와소아스코노 어 마나와 니버셰파가 감데 아다 멍초가다가 초텐다 뜨무글라카니 오초이 타도요 어 너무 저저가 됐던 아 오초직 자무이 탑제나시거다 정마가 구디니 어다 판토요 거세지레 데이노 답거다 지레즈나다 공가 낭톤데르카 개친레즈노다 데인
1: 니엔케나바 디초지응기 당디에데 통접된 렌츠 동침된 인조 렌츠디에 좀직바당 돈진바 양무 조마당 좀딩간크라 타지자 히당 자히 돈드바 따르클와 시글루 시 따르클와 응득 체랑당 손머린 친이인 니엔케나바 다디무히
2: Zil lam tun, jamu lam ni, che la kaap shugu doi kan.
3: Zil lam tun, jomu chem ni, che la sandab shen kan.
4: Zil lam tun, nyan mu ngak ni, che la sem khun jali kan.

0: 呀,我们这儿的当兵,工程的生活中间,三个人用灯,跟我们的几个老老不见的,连餐的都可能见面,这个不参见,去南边,我做的了。东南中华的,卡个用灯中国币,这黑毛灯节,什么着迷,小便也是些,我能灯烂的,接了看地下面,挖根的灯。 东家我送外面江下当着比中间这个龙位因为谁都可以来不晓得不晓得东家呢是这里家尿的着魔音当生个夸那么我呢跟进的是那么中是大了进体育的是干的等的下心他做个能够的等的干的在比冲冲个凶劲的面目音但是东南中完的谁都可以我呢老人头跟个热情的什么金鹏话的但是大林进体体体见拍等些见面话根本的等的 年的时候三家这个金库就等着比而因为年末的日夜没得那个证明且这个蓝地三家这个卡样追目咱们的当证的没得那个证明来不及的且这个年比我看的这个三家没三家卡样等的东南的门前办的呢 昨天我们将中年成功我是个龙产等的昨天想起咱们这年都这些不得肯定今年这些的准备给出了几个人的他东连产的我们这里进来了东西比连产的呢那也呢在那个连产里做我们这个把等等的人怎么不然他都准备呢 这里进来了东西比连产的呢 切腾阿英作为娃儿生的教育蓝昌五姐白英天西等的这是蓝顿切腾阿英小白年时的欧能成比为蓝顿三话西言比那些娘的这是蓝顿是别个这个门的接送的没跟错想三级兄
1: 这里这里三个人的那就电动人创业呢咱们去对这个公司跟几个他给你们的来了电动人还住的创业呢就南科山中的南的的木上街每个电动路的等人生个三个梦去黑人创业那里电动创业南的电脑上街面里南西你这里关吧这里呢电动人格的等公墓了是个玩儿跟电影人生个三个梦去黑人这个前人正把不进来呢那就前人冲冲把不进来那个南西给你的东东都见个都不是该用电动组虽然能够离出生就看来了因为他从南把用虽然能够拖不进去看来的玩儿
0: 当中的把你谈的呢但你不得这么的点击个兄弟你咱们说了当初的觉得还真个客气个但那其实当初当时端街第一个这次把他们谈的等人生的创业那样就把这次的这个梦有人都没有钱的了他不得就在他们人中故事个人更天创业的人生的人才拉出个娃们那么能存的有看这整个就在人家里差的你就年靠近了的在当中的当初那么那时候那就生前的生中人把他们那时候那么的就不就年靠近了的那么个能存的有可是这整个就不是个你 不得就蓝东拉斯关的兄弟们就过来咱们说了当初给你听了龙库拉斯关的就还真个客气个但那就玩儿跟电创业打龙座了应该是都应该就查清白不进来的但那么个农村的有看但那就得玩儿跟电创业就虽然吃不下面不蓝上让你的口里更得要不得打开就罢了更就给人过拉斯关就妥善的给你点不过个可得蓝松当中没他们那是对不起是连这个没啥是个咱们的等你但就查清拉斯关的就觉得还真客气个 남등대역사후른답디입시른로사가남특이라 丁州萨康的多比门南来七六个人你不是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西写东
1: Tak 天朝秋英会鸟吉娜英的七大吉大等于罗通的大尼山门个大门个各地个六月边个罗东热，吉个东拉斯光苏苏英古门个罗东斯巴拉罗个七六八斯古等而将就个当地秋英这个会鸟吉娜这个罗吉吉娜的木年看的有看。 대칭가 天朝中国什么龙科的天朝呢就像你团结在那你所见证的为主要把所有的人你知道多少个你的电池从这个这个亲的刚阳没开天朝龙科的第二个天朝呢这个不切完了也是能投啊国人真的是国家的电池恰恰你往的线路见个蓝卡这个就拉是国的比较多的但是我记得见到他的是科罗什么见过大陆跟科罗什么把现在的像这跟科罗什么把现在的什么经过的是一个没赢的而你不拉是国的是真的下就在那里第一不单上让人家国人真跟你话电池从这个这个亲的天朝呢你们那是见证的先跟个龙科的先给 陈格的金门那坚贞的结果里，龙库的克罗斯杰伦罗瓦等国人的瓦特格人都弄坚个，格内村扎特等泰国里村镇的合理三日扎东特吉克拉格。你说南方村里那有电池，双十节没弄坚个，明天村差不多的破损的没这个，拆除了两年看全部都做这个。你这个就是嘛，你不等人家做弄，可是嘛龙库个一根电池呢，你送来送的是真正些啥样办理，没人能得解释嘛的。这个就这不个用，那么上的呢，咋不做就还真该去个。
2: 你个那可能想起了冷库站，人吞口路跟把是坚贞些吧，但个些个个，人吞口路那人咋个？口是么冷库那人咋个？想起了冷库那是管的，吞起的药品的也罢哩，这起了冷库那么多钱个，人家个生活就搁这个钱的没开。成个个把是坚贞些被广告难的难碰的些个有开，成么个让人多给，他会那种人吞口路人，口是么冷库，想起了冷库那是管的不些大东西，明年的个个那个那个几个么人个，大就是个么拉是管能的，啊，人家个安全面都个相对差劲的，大东西多少钱么些罢了。 你可不打不打咱们个钱的，你看那个单你可么弄个？听说就想就个冷库的电商呢，就那么大交关人，你不得不跟这个买了个啦，我准我多年的那时光的东西给邀请你们的，是不是难得的些大东西，但是咱们的牛就还真该去个。 听说就松镇的龙库人在创业的时候，当然也是见证跟成功的来了。但就松镇龙库的结果，就容易有七八个人，他龙库是更多人啊，见过的，而且见了的人。但这个中华文化今天的结合个，让他们这边的人就加这么个档次，那个阿七啊，单不单呢？松镇的龙库跟我们那今天些被公共的是有看，松镇的龙库跟一个农田经营的，这个阿边这个松树个都接了，说几斤果都是没看，阿边这个脚不疼这个脚不疼的没有见过，搞得短期的不相当呢，听了能看个也长嘛，每天差不多的可跟菩萨个。 대체가 좀 넘어가다 제치 위에 니속 칼로 안 받는다는 자가 제치 반다라 가가 저 니속 젠팅가 롱크는 다니다 니 뿌르다 답시금 다스코는데 년도 만 만득 주다 하진가 치가 다 다스탄 손이나 군종이나 조스타 들은 요카는 소트리 인제 얄마는 요 손체 근 요카는 다 영나 군종이나 조지니 상딩도 그 영주 상딩도 뭐 돈도 등 되고 노 젠가 영주 하나 로그 세진아나 니 세진아는 넘어가 그 저도 요로 와 근데 토니 그 년도 지나나 넘어다 단 토가 니 만인가 第三期呢，你可能就龙库重点电厂呢，就花木就这月起的电话跟个中石的云南人家，那就这么啥可能人家，那就他还讲个俺祖先从所以传到哪个是全部都脱不进去看。第一就李正哥脱不开先罢了，单上等先不要去，才去那个大东西，你知道吧？那哪知道呢？俺龙库的卡不是个人来的，工人跟你话，你们这里没这个，可是路可是这这个很严谨的建筑建个，可是路的该住个的么个年看的还讲这个谁个看？第二个他就龙库的，他充满满他建筑些工地上的创业那来，你不得。 다크가 담배가 뭐 정도 되게 마르도 제대로 되는 하라 데이다 등이 말타나스 거든 아 담배가 그 다음에 자르는데 나스 건데 나 간다나요 저 좁다 나스 거 직장 매는 거 진거 아 담대 손이 나인 그게 남들 그 등극 콘서트 안에 맞을 거 좀 예약한데 가서 돈 좀 정도는 예약한 등 전부 더 그게 템 탭스 거세고케 第二天呢，就到端午节第二个，我们电商呢就吃了那麻婆，那麻婆正忙哩，好不容易买了些肉，正等送家人生个三千，忙起来呢，吃了那麻婆，那么难吃的嘞。第二个就龙骨那是个个人就玩，可不得吃了一两碗了，三盘了，可跟等那还能就没人个。吃一口也难得么那个，咱们那个，但是那不是大不了就给娃哩，年卡不就恁多么弄个？俺龙骨那个没吃嘛，第一次跟到电视就不同的中国个，但是说就是个特别哩啦。俺南个这边第二个不是送的就不同哩，吃到了龙骨龙骨肉上看吃嘛，用你不得电视干，木下的用吃的中国个。
0: 딘 철진가 자체가 접천덤도 모자 그렇게 제용도 통탑게 딘초 종름 통 저르기 님을 감남 점르든데 그 놓친다 탑세게 다초 다산 손이 나라 내가 상처도 요가 다초 저르기 나서 관다 초 상종을 말아서 관디는 나인 남통대 그 감오는 라는 너무 상처도 요캠 티진거든 데 그래요 좀름데 그 돈친데 그 중산호 쟁게 돈친도 정도는 저 캠식게 첨극간간데 크고게 들들 캠킹가 만나지 나라게 첨성다기라다 니프다 그게 또 나긴 첨극간간데 그런 크고니 너무 찬데요 계속 티진거 녀츠도 가와라 짓트 가와 나트가 칼로지라 충통제동 걸고라다스과 첨극게 샤춘다르가 그딴 토관이 그게 실만이 쟁가 니프다 뽕제 트세고게 사급부터 저 대령전 손이나 남수 대칭가 공성금 지금 타가니 몬다레 대칭가 접시라 린 초선로 큰가 마르나 이나는 자가 이나 소중 남바 소프라 시곤 너무 그다 차등로 그다 땅에다 좀 찾다 거는 세진나 나동 그거는다 하정 망한다 오늘에 대칭가 땅이 뿌르다 저 땅이 공리시에 고노다 혼종이나 농 그거나 홍슬 그다 땅 마르나 진난다 녀슬 그다 땅 지진난다 대한전 나뜩가 농 그거 거진난다 진도 권은 당공나서 권은 청통당 땅 대령 하시 거는 욕하나는 너무 딱 땅 독관의 일만인 그 단대기 땅 나다 너가 이런 진 넘적 그 돈진다 척고 넘중 다 놓친 그 니프르트 두퍼가게 담고 담드가 랭근 그 찬다다 봉제 터베 준다 하장가치게 당가초 칼로 멍체 현인 소년 주 침상적 가와 따와 놓진 그 아주 저름 그 사킨다는 나게 쳤던 줄 남칸으로서 근데 그게 송스집 생긴다 이거리 되는 레전드 세 고래 침모 사막 샘트 다리 한다 그런 놓진 그 담드 또 된지 그 송대 그게 돈총다 마이 돈친데 준다다 하장가치게 레이저링의 상큼한 대등한 다주 와금된 소년은 돈단 정화다가 능신과 사차 멍치히는 흑샘독과 니글름대가 여기오니 단들리스미데 하흘른다지 와인가 생기오니 대신 리든 돈감 르그나서 노들린 재미 디스금된 노싱 대스근데 치르게 상라 팀제는 가랑당 다서라 강서라시라는 건 지금 오싱 와금디 쇼야만 됨들진다 세고리 돈단 정화다가 지르드근데 어로형샤주이 맙지다라고 대등한다 다주 와금된 손이 담고 디스크랑 진근 참늘 근게 침도 되게 들고 거스부터 진근 아랑신 근가 대등대 막이 머글 근고 송고 송더니 흔한 저주 하진가 같이게 사급부터 저 와금된 손이 나주 남다나 속건들은 열도 되게 권인도 목 상선다 욕하다 로르트 제로 주 하나라 영화 젠치 소 주 하나라 너무 상선다 욕힘 때나 저 대령 전 손이 나랑 신가 사차 멍체 힘 내면 치 치는 정점 밥지나라 치 총총 밥지나 너무 남식 일한도 놓지 인가 니부터 라와라 속고 인쯤 그 젠튼데 땅이다 등이 참바라 진정데 원고 공급 사주인 하진가 같이게

0: 대당 한다 다 저 대릉조 촌이나 다 남농도나 롱크 제마 총수머게 되게 망아요니 대당 저거 다 당초 톱다라 스콘데 대릉조 영크급 실한데 속고 온다 먹어 아름다리라 대체 그 조상이 소소 운담도 데크 검바스나 용도 동도 바기 텐든이 영 건조지나다 남도 된지 속고데 진히라 스콘데 망안데 급 샤코니 마스크 남도 소소도나 롱크라 스코 샵실 남무 세콘도 무차한다 내 쟁그 나초 정말 이쁘다 남도 그림다 상마스 없송이 살런탱가 롱크 거르죠 하진가 같이게 Hari cereng ke sangkan lagi, tena cewa tereng ke jingin ti kapur kerjakan hendak ngaji isu warga orang cung kala nangcin zong cipta cing ramdul doa temara cingkan ramdul nian tuh bam chandi pan zong da siklim da dansian nangi, adam cila kongsang ke jingin ti nian min ramdul denji kengi tandan I tereng cipta kapdan sikli jenuh cingke cecik ke tenten tang sambil mondon yang ni siwaim. Tereng handa jece sangkan nampak ke chunda naing tereng ke jocian tereng handa orang ni lala cike samsa tereng doa cinta jendong kianan rana, tereng doa datang tereng ke dansi kengen tereng cik jawala sonda jianan rana demu. 와르그니 나초렌선 타통캉레 카브르용 가스셈 나초렌선 타통캉가 카브르응증 특거드능치 뜨거스마니르그 섬든르응아라 특거드능치 뜨거스마니르그 섬든트기네
1: 어줌마 레만주야 솔치케스가 디제레
2: 세롱 타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게 년다 있느레
3: Allahumr charti gni sadum Allahujum charti jubrasum
1: Ya ta lobje jusonare Roma arima yunduri
2: Cherung tamosi dana nyedu lamthi menuga sona sona mari nyedu lamthi udenjiq jirsa inare
3: Jamjala dilam sasungshil udenjiq khisha simsazum
4: Chichan Drilupsil Rangmi Lamkara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l
5: Chichan Drilupsil Rangmi Lamkara Ngati Nyamuk Tamchin Doru Chi Lapsin Drilupsil Lamptun

0: 레저링게 상큼한 예디나 지와 끔더니 띠랑 나시 그럼 예랑 생게 남시 그네츠는데 나츠 지는 저간도 디셰 줄레 당르군데 랑싱게 화롱라 차가 망르종 견차 탄싱게 샹동동도 거즈근데 차른장 좀더 봐보세요 당니 서릉라 초흐름 초룸 초업싱 고독게 절읍싱게 사케자 템친다 두단 나 거르모 종치레 참르데베 므르트게 샹동동도 거즈근데 차르 총총리 차르 삼성도 봐보세요 당니 상체 난크게 사크르 잔뜩한 손이네 간남 통하니 크튼 모게 남신들에 원국시 바트르나 대랑 양그른된 손이라는 신경 초크르게 질럽신게 사케자 다통라 동스쿠르 감범 마이윈 답제 르마루 소종게 싱땅종도르 거르즈근데잉 차른장점던 밥지리 세고케 타니엠 촌업게 납슈크 사케자 예수게 사크 멍체히니 간남 통하니 흐튼 몽어가 남신데레 담니다 상신은 그렇게 사크 소소데다 차르총총니 차르 삼섬던 밥지리 담니 찬데 먹으중게 사큰데 차름 뜨긴데 없든게 나불동다 이기지름 대등탄다 릉생게 샹슈크 사큰데 대릉은 촌이나 아주 조정라카니 조정 비전이 뜨긴데 모자게 제마는 로지리 세고케 타니 대릉 공무원 촌이나 릉생게 초크르게 절읍싱게 사크 자르마토고 톱슈크 사클레 검범라 동스코르 바르중 쩌크르중 답제 아르마르토라 아르마칭게 샹땅동도르 코르즈데 차른장 점담압지리 Tanin tsonupke nabshugra yishug saakir mung chehi ngolukke lopshug saakindi gannam tungani khitin mawaga namshindari. Damani shangchan nangkirga saakir sosung rin tsoni na chari chung chungni chari samsamda mabjiri. Rizirinke sankan lanye tina chiwa kumdani arangshinke mkwatung zootaka namshi gani tsindayin ngazi yunan zgando dipshya chuyala. Salang saakindi chari chung chung mabjirin daga jodung gortke ingipche ni gortke ingipche tigri. ལདུག སྱེ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ᱪᱟᱨ ᱜᱟᱨᱮ ᱟᱨ ᱢᱟᱪᱤᱝ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ᱵᱡᱮᱴᱮ ᱛᱟᱱᱥᱤᱝ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ᱝᱟᱨᱮ ᱱᱟ ᱠᱚᱨᱢᱚᱱᱫᱮ ᱠᱟᱱᱱᱟᱢᱨᱟ ᱯᱟᱱᱤ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ᱭᱟ ᱱᱟᱢ ᱥᱤᱨᱤᱱ ᱡᱟᱨ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ᱩᱡᱮᱨᱮ ᱛᱟᱛᱷᱚᱝ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ᱩᱡᱮᱨᱮ ᱛᱚᱝᱠᱩᱨ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ᱵᱡ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ᱩᱡᱮᱨᱮ ᱯᱷᱤᱠᱟᱢᱟᱢ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ᱤᱜᱪᱤᱜ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ᱝᱟᱨᱮ ᱠᱷᱩᱴᱩ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ᱜᱟ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ᱩᱡᱮᱨᱮ ᱢᱤᱱᱠᱷ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ᱠᱟᱱᱱᱟᱢ ᱨᱟᱯᱟᱱᱤ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ᱭᱟ ᱱᱟᱢ ᱥᱤᱨᱤᱱ ᱡᱟᱨ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ᱩᱡᱮ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ᱵᱡᱮᱴᱮ ᱠᱷᱟᱞᱩᱝ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ᱵᱫ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ᱤᱜᱥᱢᱨᱮ ᱥᱩᱝᱠᱷᱟ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ᱤᱜᱥᱢ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ᱵᱡᱮᱴᱮ ᱴᱷᱟᱠᱟ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ᱤᱜᱱᱤ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ᱵᱡᱮᱴᱮ ᱠᱷᱪᱟᱱᱥᱟ ᱜᱮ ᱥᱟᱠᱷᱱᱫᱮ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ᱵᱟᱵ ᱡᱮᱱ ᱫᱟᱜ ᱛᱚᱴᱚᱝ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ᱤᱜᱥᱢᱱᱤ ᱠᱚᱨᱛᱷᱮᱝ ᱜᱮ ᱪᱚᱵᱡᱮᱴᱮ ᱛᱮᱨᱤᱝ ᱥᱟᱝᱠᱷᱟᱱ ᱞᱟᱡᱮ ᱛᱮᱱᱟ ᱪᱚ ᱛᱮᱨᱤᱝ ᱦᱟᱥᱤ ᱠᱨᱚᱢ ᱭᱮᱨᱢ ᱥᱤᱝᱜᱮ ᱱᱟᱢ ᱥᱤ ᱜᱱᱮ ᱪᱷᱤᱱ ᱫᱮ ᱪᱷᱤᱛᱤ ᱦᱚᱱᱟ ᱛᱟ ᱛᱮᱨᱤᱝ ᱪᱚᱱᱡᱤ ᱱᱟᱝ ᱨᱟᱝ ᱥᱤᱝᱜᱮ ᱥᱟᱪᱟ ᱢᱟᱝ ᱪᱮ ᱠᱤᱱ ᱫᱮᱝ ᱪᱤ ᱪᱷᱤᱨᱢ ᱵᱟᱵ ᱠᱚᱱᱤ ᱫᱚᱢᱚ ᱜᱷᱟᱝ ᱥᱟᱱ ᱫᱮ ᱭᱚᱠᱷᱟᱢ ᱛᱮ ᱪᱮᱝ ᱜᱮ ᱴᱚᱯᱚᱨ ᱠᱟᱱ ᱪᱚᱱᱡᱤ ᱱᱟ ᱤᱧ ᱱᱤ ᱯᱨᱛᱟ ᱪᱚ ᱫᱟ ᱱᱟᱢ ᱥᱤ ᱜᱮ ᱨᱚᱱ ᱫᱟᱛᱟᱝ ᱨᱚᱜ ᱫᱟ ᱛᱟᱝ ᱥᱩᱜ ᱭᱟᱢ ᱢᱟᱱ ᱨᱮᱢ ᱨᱟᱡᱟᱨ ᱥᱮ ᱠᱚᱱᱤ ᱥᱟᱜ ᱯᱨᱛᱟ ᱪᱚ ᱛᱮᱨᱚᱝ ᱫᱚᱱ ᱪᱚᱱᱡᱤ ᱱᱟ ᱫᱟᱢ ᱪᱤᱨ ᱛᱮ ᱪᱮᱝ ᱜᱮ ᱠᱚᱝ ᱥᱟᱝ ᱜᱮᱢ ᱡᱤᱝ ᱛᱟᱜ ᱧᱮᱢ ᱢᱚᱱ ᱫᱨᱮ ᱞᱟ ᱛᱮ ᱪᱮᱝ ᱜᱮ ᱥᱮᱨᱟ ᱫᱤᱱ ᱪᱷᱩᱥᱱ ᱡᱚᱜᱚ ᱠᱟᱱᱟᱱᱟ ᱛᱮ ᱛᱟᱝ ᱥᱟᱱ ᱛᱮ ᱪᱩ ᱞᱚ ᱴᱚᱨ ᱠᱟᱭᱟᱝ ᱪᱤ ᱞᱚ ᱥᱮᱨᱟ ᱞᱚ ᱛᱟᱱᱟ ᱪᱮ ᱜᱚ ᱠᱟᱱᱟᱱᱟ ᱫᱚᱢᱚᱜ ᱪᱷᱟᱜ ᱱᱤ ᱛᱟᱱᱟ ᱞᱟᱢ ᱱᱟᱝ ᱫᱟᱱᱟ ᱞᱚᱝ ᱠᱩᱨ ᱪᱮᱢᱟ ᱪᱷᱩᱝ ᱥᱢ ᱨᱮᱱ ᱫᱮ ᱢᱟᱝ ᱟᱭᱚᱱᱤ ᱫᱚᱢᱚᱜ ᱪᱷᱟᱱ ᱫᱟᱨᱮ ᱛᱮ ᱪᱮᱝ ᱜᱮ ᱴᱚᱯᱚᱨ ᱠᱟᱜ ᱱᱤ ᱯᱨᱛᱟ ᱪᱚ ᱣᱟᱨᱠᱢ ᱫᱮ ᱥᱩᱜ ᱭᱟᱢ ᱫᱮᱢ ᱨᱟᱡᱟᱨ ᱪᱮ ᱠᱩᱱ ᱣᱟᱨᱠᱢ ᱫᱮ ᱡᱟᱵᱡᱚᱨ ᱛᱟᱝ ᱛᱨᱮ ᱪᱩᱱ ᱫᱟᱭᱤᱱ ᱦᱟᱪᱟᱝ ᱜᱟ ᱪᱤᱜ ᱛᱮᱛᱟᱝ ᱛᱟᱱ ᱛᱮ ᱨᱟᱝ ᱥᱤᱝ ᱥᱟᱵ ᱪᱩᱝ ᱛᱚᱥᱟ ᱛᱟᱜ ᱪᱚᱱᱤ ᱪᱩ ᱠᱷᱟᱝ ᱡᱚᱨ ᱪᱟᱜ ᱥᱤᱝ ᱵᱟᱵ ᱠᱤᱭᱚᱱᱤ ᱫᱚᱢᱚᱜ ᱛᱟᱝ ᱪᱷᱟᱱ ᱫᱟᱨᱮ ᱭᱚᱠᱟ ᱟᱪᱚᱜ ᱫᱟᱝ ᱞᱟ ᱞᱟᱥ ᱠᱚᱱ ᱫᱤ ᱣᱟᱨᱠᱢ ᱫᱨᱮᱱ ᱫᱮ ᱠᱷᱟᱝ ᱞᱟᱥ ᱠᱚᱱ ᱵᱟᱵ ᱠᱤᱭᱚᱱᱤ ᱫᱚᱢᱚᱜ ᱛᱟᱝ ᱪᱷᱟᱱ ᱫᱟᱨᱮ ᱭᱚᱠᱟ ᱛᱮᱥᱮᱝ ᱜᱮ ᱞᱷᱟᱯᱨ ᱛᱮ ᱥᱩᱜ ᱫᱨᱮ ᱫᱟᱱᱤ ᱡᱚᱜᱚᱱᱤ ᱯᱤᱱᱫᱟ ᱡᱚᱱᱟᱭᱤᱱ ᱡᱟᱵᱡᱚᱨ ᱛᱟᱝ ᱛᱩᱨᱤ ᱛᱟᱪᱚ ᱣᱟᱨᱠᱢ ᱫᱤᱱ ᱥᱚᱱᱤ ᱱᱟᱢ ᱫᱟᱞᱟᱥ ᱠᱚᱨᱮᱢ ᱪᱤ ᱡᱮᱱ ᱪᱷᱤᱜ ᱥᱚᱝ ᱫᱮᱜ ᱫᱟᱛᱟᱝ ᱪᱩᱢ ᱵᱟᱵ ᱡᱤᱞ ᱞᱟᱥ ᱠᱚᱪᱤ ᱢᱟᱝᱱᱤ ᱫᱚᱢᱚᱜ ᱣᱟᱨᱠᱢ ᱫᱮ ᱠᱤᱭᱚᱠᱮ ᱛᱮ ᱪᱮᱝ ᱜᱮ ᱛᱟᱝ ᱱᱤ ᱯᱨ ᱛᱮ ᱴᱚᱯᱚᱨ ᱠᱟᱜ ᱛᱟ ᱞᱟᱢ ᱱᱚ ᱫᱟᱱᱤ ᱡᱟᱵᱡᱚᱨ ᱛᱟᱝ ᱛᱩᱨᱩᱠ ᱱᱤ ᱛᱟ ᱞᱟᱝ ᱠᱚᱨ ᱠᱚᱨᱱ ᱡᱚᱡᱩᱭᱤᱱ ᱦᱟᱪᱮᱝ ᱜᱮ ᱠᱟᱪᱤᱜᱮ nam je jin ne zhem zhe de dian jie yin ne ji jin chuo ne wa ge ka de yin zhang sim guo gong wa dan ba dar jin ke de ge zuo zhi pe ni wa ge ka de ge deng dar zhu na zu niu er ga se xie de ti xia yin le dan ba dar ji ka per zhang ji ge ji de ge ni ji ge bu de na ob dan dan xi ma bian
1: Jumbo lam yig demo ngna yol
2: lam jer ni zun jor bo um tin nachsal
3: den zil lam tun

0: 그거 관람당 녹아 연속으로 넘는데 옛날에 카르통도 없이 오케. 단이 이름은 이따만은 갑숙도 사용 스톤코르 정통 대체리 있으면 와르큼다나 니르치 글람당 녹아 임식으로 넘는데 고듬다 시식 순답시 그 녹아 연속으로 넘던 관람도 옛날에 카르통도 없이 오케. 단이 이름은 이따만은 갑숙도 사용 니르다 그타도 사킨 대체리 능한 와르큼다 저리 치크통 잡자 자체 잡자 칸에 미르가 잡자 저리 치크통 잡자 자체 자는 칸에 미르가 잡자 하는 와르큼다나 니르치 글람당 녹아 임식으로 넘는데 고듬다 시식 순답시 그 오케. 다니 야름 특가게 르그모니 찹차가 갑숑다 사가영 동바 대화가 인데 르그모니 찹차 갑숑다 사린데 그 저리 치크통 급장을 닉자가 칸디 미 특특특라 저리 치크통 급장이 잡든 칸디 미랑 압전한 워크든 르그모니 찹차가 갑숑다 사게 녀치가람 동도가 입식고 돌음데 고듬다 시식 손을셰게 관음 장증가라 칸미니 농크는 적은 지금 메크 다니 공호는 최전 삼바당 차카가 워크든다게 인 공호가 샵스 사큰디 전의 공호 차카 갑숑다게 공호가 샵스 사큰데 저리 비존 워크든데 나 도 착한의 공호 갑숑도 사리 너가 영어 로름도 고듬도 시 과름도 진달아 카르통도 시 오케 다니 착한의 나 고르모 갑숑도 사게인 저리 니스통 자라슴지 소흑슴 저리 니스통 급지고 저리 니스통 자라집지 탐바 저리 된토 도는 것이 없이 사크로 소와르금도 된토 영어 저리 니스통을 갑자슴지 소업든 단디 와르금들 나 양치 로름 그것이 권한다 과름 그것이 권한다 된다 그 동생도 오케 天安城的杨大国木的当地车的萨克有所谓因电从你那样那个不过人家玩的这个等等的你可过这么的信息送的谢给有个江巴跟不过人家引带了卡通的是有个天主家人特别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ᱪᱮᱝᱜ ᱫᱤᱣᱟᱨ ᱠᱩᱱᱫᱨ ᱧᱚᱝ ᱠᱷᱟᱝ ᱵᱟᱱᱫᱟ ᱪᱷᱟᱝ ᱢᱟᱭᱤᱱ ᱡᱟᱵᱡᱩᱨᱟ ᱛᱟᱝ ᱛᱩᱞᱮ ᱫᱟᱛᱟᱝ ᱞᱚᱝᱠᱚᱨ ᱠᱚᱨᱚᱱ ᱡᱚᱡᱩᱭᱤᱱ ᱦᱟᱪᱟᱝᱜᱟ ᱪᱮᱜᱮ ᱛᱮᱱᱴᱚ ᱡᱟᱨᱢ ᱡᱟᱨᱢ ᱛᱷᱤᱴᱤ ᱪᱤᱜ ᱪᱤᱜ ᱛᱟᱝ ᱱᱟ ᱵᱟᱱ ᱴᱷᱟᱝ ᱜᱚᱣᱟᱨ ᱠᱩᱢᱫᱟ ᱜᱮ ᱭᱟᱝ ᱯᱮᱢ ᱫᱩᱠᱷᱱᱮ ᱢᱮᱭᱟᱝ ᱜᱚᱣᱟᱨ ᱠᱩᱢᱫᱟ ᱪᱮᱝ ᱞᱟᱢ ᱜᱮ ᱯᱷᱨᱢ ᱫᱟ ᱜᱮ ᱦᱟᱨᱥᱨᱟ ᱱᱤᱠᱟ ᱜᱮ ᱯᱮᱢ ᱫᱩᱠᱷᱱᱮ ᱢᱮᱭᱟᱝ ᱢᱮᱭᱟᱝ ᱯᱮᱢ ᱫᱩᱠᱷ ᱜᱮ ᱦᱟᱨᱥᱨᱟ ᱱᱤᱠᱟ ᱜᱮ ᱞᱟᱢ ᱛᱩᱢᱫᱟ ᱪᱤ ᱦᱟᱱᱤ ᱜᱮ ᱞᱟᱠᱷᱱᱮ ᱢᱮᱭᱟᱝ ᱜᱮ ᱛᱟᱫ ᱥᱟᱠᱷᱱᱮ ᱪᱮᱫᱤᱭᱟᱨ ᱜᱚᱱ ᱣᱟᱨ ᱠᱩᱢᱫᱟ ᱛᱤᱱᱨᱚ ᱛᱩᱝ ᱴᱷᱟᱝ ᱛᱟᱫ ᱥᱟᱠᱷᱱᱮ ᱪᱮᱫᱤᱭᱟᱨ ᱱᱟ ᱱᱚ ᱣᱟᱨ ᱠᱩᱢᱫᱟ ᱫᱨᱫᱱᱟ ᱪᱤ ᱫᱚᱱᱢ ᱠᱚ ᱡᱩ ᱠᱷᱚᱱᱟ ᱱᱟᱭᱟ ᱚᱜᱟᱞᱢ ᱠᱚ ᱫᱟᱛᱟᱝ ᱥᱤᱠ ᱥᱩᱥᱮ ᱠᱚ ᱠᱷᱟᱱᱟ ᱱᱟᱭᱤᱱ ᱛᱤᱱᱨᱟ ᱜᱮ ᱱᱟᱝ ᱪᱷᱟᱱᱫᱟ ᱭᱚᱠᱮ ᱛᱮᱛᱟᱝ ᱦᱟᱱ ᱛᱟᱱᱫᱟ ᱜᱮ ᱤᱧ ᱛᱟ ᱯᱮᱢ ᱫᱩ ᱠᱷᱱᱮ ᱢᱮᱭᱟᱝ ᱜᱮ ᱣᱟᱨ ᱠᱩᱢᱫᱟ ᱛᱟ ᱯᱮᱢ ᱫᱩ ᱠᱷᱞᱟᱥ ᱠᱚ ᱫᱤ ᱣᱟᱨ ᱠᱩᱢᱫᱟ ᱱᱟᱱᱟ ᱪᱤᱜ ᱨᱮ ᱱᱤ ᱞᱟᱥ ᱠᱩᱱᱫᱟ ᱪᱟᱠ ᱪᱩᱝ ᱢᱟᱝ ᱞᱮ ᱛᱤᱜᱮᱢ ᱛᱚ ᱥᱟᱱ ᱫᱨᱮ ᱞᱟ ᱛᱮ ᱪᱮᱝ ᱜᱮ ᱫᱟᱱ ᱫᱤ ᱣᱟᱨ ᱠᱩᱢᱫᱟ ᱱᱟ ᱭᱟᱝ ᱫᱟᱨ ᱨᱮ ᱱᱤ ᱞᱟᱥ ᱠᱩᱱᱫᱟ ᱱᱟ ᱪᱤᱜ ᱢᱩᱠᱟᱱ ᱫᱟᱱ ᱛᱚ ᱵᱚᱪᱤᱱ ᱱᱟ ᱪᱷᱟᱨ ᱱᱟ ᱪᱤᱜ ᱵᱟᱵ ᱠᱚ ᱠᱷᱟᱱ ᱱᱟ ᱫᱚᱢᱩᱜ ᱦᱟᱝ ᱥᱟᱱ ᱫᱟ ᱭᱚᱠᱮ ᱛᱮ ᱪᱮᱝ ᱜᱮ ᱥᱩᱝᱫᱟᱱ ᱭᱟᱢ ᱨᱟᱱ ᱡᱚᱝ ᱠᱷᱟᱝ ᱯᱟᱱᱫᱟ ᱪᱷᱟᱝ ᱢᱟᱜᱤ ᱡᱟᱵ ᱡᱩᱨᱟ ᱛᱟᱝ ᱛᱩᱨᱠ ᱱᱤ ᱛᱟᱱ ᱞᱚᱝᱠᱚᱨ ᱠᱚᱨᱚᱱ ᱡᱚᱡᱩ ᱤᱧ ᱦᱟᱪᱤᱝ ᱠᱟ ᱪᱤᱜᱮ ᱛᱤᱱᱨᱚ ᱡᱟᱨᱢ ᱛᱷᱤᱠ ᱛᱷᱤᱠ ᱪᱤᱜ ᱪᱤᱜ ᱛᱟᱝ ᱱᱟ ᱵᱚᱱ ᱴᱷᱟᱝ ᱣᱟᱨᱠᱢ ᱫᱟ ᱭᱟᱨᱠᱟᱱᱤ ᱛᱟᱱᱥᱤᱝ ᱜᱟ ᱣᱟᱨᱠᱢ ᱫᱤ ᱛᱤᱭᱚᱱ ᱱᱟᱭᱤᱱ ᱭᱟᱨᱠᱟᱱᱤ ᱛᱟᱱᱮ ᱜᱟ ᱣᱟᱨᱠᱢ ᱫᱟ ᱜᱟᱨᱚᱝ ᱜᱟ ᱠᱷᱟᱨᱢ ᱡᱮ ᱚᱥᱚ ᱣᱟᱨᱠᱢ ᱫᱟ ᱛᱟᱱᱮ ᱱᱤ ᱭᱟᱨᱠᱟ ᱠᱷᱟᱵᱥᱩᱝ ᱫᱟ ᱥᱟᱨᱤᱢ ᱫᱟᱜ ᱪᱤᱨᱤ ᱡᱤᱵ ᱡᱟᱨᱟᱥᱢ ᱛᱤ ᱥᱚᱵᱡᱮ ᱠᱟᱱᱮ ᱢᱤᱴ ᱜᱮ ᱡᱟᱨᱟᱥᱢ ᱛᱤ ᱥᱚᱨᱜ ᱪᱤᱨᱤ ᱡᱤᱵ ᱡᱟᱨᱟᱥᱢ ᱛᱤ ᱥᱚᱵᱫᱤᱱ ᱠᱟᱱᱮ ᱢᱤ ᱡᱤᱵ ᱡᱟᱨᱟᱯ ᱪᱤᱝᱤ ᱱᱟᱱ ᱣᱟᱨᱠᱢ ᱫᱟ ᱭᱟᱨᱠᱟᱱᱤ ᱛᱟᱱᱮ ᱜᱟ ᱠᱷᱟᱵᱥᱩᱝ ᱫᱟ ᱥᱟᱱᱟᱭᱤᱱ ᱫ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ᱜᱣᱟᱱᱢ ᱫᱟ ᱡᱤᱱᱫᱟᱨ ᱠᱷᱟᱨᱛᱩᱝ ᱫᱟ ᱥᱤ ᱚᱠᱮ ᱛᱟᱱᱤ ᱡᱟᱞᱢ ᱛᱷᱤᱴᱤᱜ ᱪᱤᱜ ᱪᱤᱜ ᱛᱟᱱᱟ ᱵᱚᱱᱴᱷᱩᱝ ᱣᱟᱨᱠᱢ ᱫᱟ ᱛᱟᱱᱟ ᱱᱤ ᱠᱷᱥᱮᱞᱩᱝ ᱣᱟᱨᱠᱢ ᱫᱟ ᱜᱮ ᱤᱧ ᱛᱚᱱᱨᱤᱝ ᱜᱟ ᱪᱟᱫᱟ ᱥᱟᱠ ᱞᱚᱢᱟᱱ ᱫᱮ ᱪᱤᱨᱤ ᱪᱤᱜ ᱱᱚᱱᱫ ᱛᱟᱱᱟ ᱱᱤ ᱪᱮᱠᱚ ᱜᱟ ᱠᱷᱟᱵᱥᱩᱝ ᱫᱟ ᱥᱟᱨᱤ ᱫᱟ ᱜᱮ ᱱᱤᱨᱪᱤᱜ ᱞᱟᱢ ᱛᱟᱱ ᱨ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ᱥᱤᱜ ᱥᱩᱱᱫᱟ ᱥᱮᱠ ᱚᱠᱮ ᱜᱣᱟᱱ ᱢᱟᱨᱪᱟᱝ ᱪᱤᱝ ᱜᱟ ᱠᱷᱟᱱᱢᱟᱱᱤ ᱞᱚᱝ ᱠᱷᱟᱱ ᱡᱚᱜᱤᱱ ᱡᱤᱠᱢᱮ ᱠᱮ ᱛᱮᱛᱟᱝ ᱦᱟᱱ ᱛᱟᱱ ᱫᱟ ᱜᱮ ᱨᱮᱭᱟᱝ ᱞᱟᱢ ᱛᱟᱢ ᱥᱠᱚᱨ ᱡᱩᱱᱫᱟ ᱱᱟ ᱪᱷᱟᱨᱱ ᱵᱟᱵ ᱠᱤᱭᱚ ᱠᱮᱥᱩ ᱛᱤ ᱪᱮᱝ ᱜᱟ ᱞᱟᱢ ᱜᱮ ᱥᱩᱱᱫ ᱞᱚᱱ ᱵᱟᱭᱱᱤ ᱛᱤᱱᱟᱹᱜ ᱦᱟᱱ ᱥᱟᱱᱫᱟᱨᱮ ᱛᱟᱱᱟ ᱡᱟᱞᱢ ᱛᱷᱤᱠ ᱛᱷᱤᱠ ᱪᱤᱜᱤᱱᱤ ᱜᱮ ᱥᱟᱱᱟ ᱥᱮᱱᱡᱟ ᱠᱷᱟᱛᱮᱝ ᱜᱟ ᱣᱟᱨᱠᱢ ᱫᱟ ᱪᱚᱡᱮ ᱯᱚᱱᱤᱱ ᱫᱚᱜ ᱣᱟᱨᱠᱢ ᱫᱟ ᱛᱩᱝᱠᱷᱮ ᱯᱷᱞᱢ ᱜᱟ ᱤᱱᱫ ᱛᱮᱛᱟᱝ ᱨᱚᱜᱮ ᱫᱟ ᱛᱤᱱ ᱤᱧ ᱛᱩᱝᱠᱷᱚ ᱫᱮ ᱞᱟᱱᱰᱤᱜ ᱠᱷᱟᱯᱥᱩᱝ ᱫᱟ ᱜᱮ ᱪᱮᱨᱤ ᱥᱤᱜᱥᱢ ᱠᱷᱟᱱᱤ ᱢᱮᱨ ᱱᱟᱯᱪᱤᱱ ᱱᱟ ᱣᱟᱨᱠᱢ ᱫᱟ ᱫᱨᱱᱟ ᱪᱤᱜ ᱫᱚᱱᱢ ᱠᱷᱟᱜ ᱡᱚ ᱠᱷᱟᱱᱟ ᱱᱟ ᱩᱜᱟᱞᱢ ᱠᱷᱟᱜ ᱡᱚ ᱠᱷᱟᱱᱟ ᱱᱟ ᱤᱧ ᱛᱤᱱᱟᱹᱜ ᱦᱟᱝ ᱥᱟᱱᱫᱟ ᱚᱠᱛᱤ ᱪᱮᱝ ᱜᱮ ᱛᱟᱱᱫᱟᱱ ᱭᱟᱢ ᱨᱟᱱ ᱡᱚᱜᱚᱱᱤ ᱡᱟᱵᱡᱚ ᱵᱮᱪᱩ ᱦᱟᱪᱟᱝ ᱠᱟ ᱪᱤᱜᱟ ᱛᱟᱱᱤ ᱡᱟᱞᱢ ᱛᱷᱤᱠ ᱛᱷᱤᱠ ᱪᱤᱜ ᱱᱤᱜ ᱥᱟᱱᱟᱝ ᱥᱤᱱᱡᱟ ᱠᱷᱟᱛᱮᱝ ᱜᱟ ᱣᱟᱨᱠᱢ ᱫᱟ ᱞᱤᱣᱟᱝ ᱜᱟ ᱤᱱ ᱫᱟᱨᱱ ᱫᱟ ᱥᱮᱡᱤᱱ ᱨᱟᱱ ᱨᱟ ᱛᱮᱛᱟᱝ ᱥᱟᱱ ᱛᱟ ᱤᱧ ᱥᱟᱱᱟᱝ ᱜᱟᱢ ᱠᱷᱟᱨ ᱠᱷᱟᱞ ᱪᱷᱤ ᱜᱩ ᱯᱷᱮᱱᱤᱝ ᱜᱟ ᱛᱟᱫᱟ ᱥᱟᱠᱷᱱ ᱫᱮ ᱪᱤᱨᱤ ᱪᱤᱜ ᱱᱚ ᱣᱟᱨᱠᱢ ᱫᱟ ᱥᱮᱡᱤᱱ ᱨᱟᱱ ᱨᱟ ᱛᱟᱱᱤ ᱤᱧ ᱫᱟ ᱜᱮ ᱛᱚᱝ ᱠᱚᱱ ᱞᱟᱱᱰ ᱯᱷᱮᱱ ᱜᱟ ᱠᱷᱟᱯᱥᱩᱝ ᱫᱟ ᱜᱟ ᱣᱟᱨᱠᱢ ᱫᱟ ᱪᱤᱨᱤ ᱡᱮᱠ ᱠᱷᱟᱱ ᱢᱤ ᱥᱢ ᱡᱟ ᱱᱟᱱ ᱣᱟᱨᱠᱢ ᱫᱟ ᱥᱮᱡᱤᱱ ᱨᱟᱱ ᱨᱟ ᱛᱟᱱᱤ ᱤᱧ ᱫᱟ ᱜᱟ ᱱᱟᱢ ᱛᱟᱝ ᱡᱚ ᱥᱩ ᱯᱷᱮᱱᱤ ᱜᱟ ᱦᱟᱨᱟᱱ ᱡᱚ ᱥᱩ ᱣᱟᱨᱠᱢ ᱫᱟ ᱥᱮᱡᱤᱱ ᱫᱟᱨᱱ ᱱᱟ ᱪᱤ ᱨᱚᱱᱚᱢ ᱠᱟᱫᱟᱝ ᱥᱤᱠ ᱥᱩᱥᱮ ᱠᱚ ᱠᱷᱟᱱᱟ ᱨᱟ ᱜᱟᱞᱢ ᱠᱟᱜ ᱥᱤᱠ ᱥᱩᱥᱮ ᱠᱚ ᱠᱷᱟᱱᱟ ᱨᱟ ᱤᱧ ᱛᱤᱱᱟᱹᱜ ᱦᱟᱝ ᱥᱟᱱᱫᱟ ᱭᱚᱠ ᱛᱟᱱᱫᱟ ᱱᱟ ᱫᱤᱜ ᱥᱟᱭᱥᱤᱠ ᱠᱩᱥᱤᱝ ᱥᱟᱭᱥᱤᱠ ᱠᱟᱵ ᱫᱟᱨᱛᱤᱠ ᱫᱟᱭᱠᱤ ᱥᱟᱨᱜᱟᱨᱮᱵ ᱪᱤ ᱚᱠᱮ ᱛᱟᱱᱤ ᱡᱟᱨᱢ ᱛᱷᱤᱴᱤᱜ ᱪᱤᱜᱱᱤ ᱥᱟᱱᱟᱝ ᱥᱤᱱᱡᱟ ᱠᱷᱟᱛᱮᱝ ᱣᱟᱨᱠᱢ ᱫᱟᱜ ᱱᱟᱵᱥᱩ ᱴᱚᱝᱫᱟᱱᱤ ᱪᱟᱨᱠᱷᱟᱱ ᱱᱚᱜ ᱣᱟᱨᱠᱢ ᱫᱮ ᱛᱮᱱ ᱚᱱᱟᱭ ᱫᱟᱜ ᱜᱟᱱᱡᱤᱨ ᱡᱚᱜ ᱯᱷᱞᱢ ᱫᱮ ᱪᱤᱨᱤᱵ ᱫᱟᱱ ᱱᱚᱱ ᱣᱟᱨᱠᱢ ᱫᱮ ᱥᱤᱱ ᱱᱟᱵᱥᱩ ᱴᱚᱝᱫᱟᱱᱤ ᱪᱟᱨᱠᱷᱟᱱ ᱦᱚ ᱠᱟᱵᱥᱩᱝ ᱫᱟ ᱥᱟᱨᱤᱢ ᱫᱟᱜ ᱜᱟᱞᱢ ᱫᱮ ᱠᱩᱫᱢ ᱫᱟ ᱥᱤᱥᱤ ᱥᱩᱱᱟᱵ ᱥᱮ ᱠᱮ ᱱᱤᱨᱪᱤᱠ ᱞᱟᱢ ᱛᱟᱝ ᱨᱚᱞᱢ ᱫᱮ ᱡᱮᱱᱛᱟᱨ ᱠᱷᱟᱨᱛᱚᱝ ᱫᱟ ᱥᱤ ᱚᱠᱮ Dintu yalam tiktik jingi ga sarang sinja khatin ga warkum da ga ca kani khtelin ka ga warkum da ga khtelin ka ni car kanda wa kaab shung da sa ga nirchik ga laam tanga lorum da ni ga gudam da shishik sun da shayka wa gwa lumar chang chang ga la kanama ni lung kanan jogan jikam ikim. Dintu khtelin ka ni car kanda wa warkum da ga wulan ga tada ca kaab shang ma yu sun da ga balgu tung mu da nir gu gudam da shishik sun da shayka wa jayam bagan balgu ga jindar khar tong da shayka wa. Dintu car kanda wa ni khtelin ka ga kaab shung da sa ga yin khtelin ka ga tada sa ka khar ma yu sun da ichi li sumcha thamba wa nuwa warkum da na yin lorum da gudam da shishik sun da shayka wa gwa lumar chang chang ga la kanama ni lung kanan jogan jikam ikim. Dintu tsarkhan noo nek telin kaga kaabshung da saagayin balgoor ga amundag nirka gudam da shishik sunu shayakir gu zhambagin balgoor ga jindar khartung da shi uke. Dintu yalam tiktik jingi ga sarang sinja khatin gu warkam da ga telin kaani tsandam chunga ga warkam da ga yin telin kaani tsandam chunga ga warkam da ga balgoor japa amundag nirka gudam da shishik sunu shayakir gu zhambagin balgoor ga jindar khartung da shi uke. Dintu yalam tiktik jingi sam ga sarang li jang ga warkam da ga gongho na yishu ga kaabshung da saagayin dandana yaakar gu phanam saay jindanda shi uta da saakhan da saay jindanda tihi anchin dani yung gongho na yishu ga warkam da ga chidi samjara samch sobdan osu warkam da saay jindanda dintu os jangdung niga ga yun da saay jindanda dani ngangthar gu phanam da gar goka sa saay jindanda dandar dana chig ronam kagdana shik sushay goka na dab galam kaga shik sushay goka na damu ga danda yung dam tam shkors goka danda iki chuk gongho na yishu yishu ni gongho gu shuksan yuankan ga longkhor gar gaga nyamchuk shid gosa zirilam techi gadan di warkam dani khulakpar dian ngangthar gu jang gu warkam dar dani njogori ta yung chuk phanam chik ga ngalam khor ni har sara nika ga ngalam khor dan njogori ni dandamu yung damda shik sushay gong damu ngang san dari yuk techi yung dandana di ga sa shik shingu sa shik dar tuk da iki sar gare pisarok pi yuk Taitang lan dang ngangla rogu pkharam dag dan dan di warkam dar dan shik sushay si car yu di sur nangka gong mu di sub jigni war da yung se gok Tentu dag gong ho ni yishu yishu ni gong ho kaab shung da san chong ni na yung lam tam shung dana char na bab ki yu kask di jeng di warkam dar nyo gori yung thag par terag zab zora tang turk nita nongkar koran jo ju ha chan ka chi gom Tani khtelin kani panchin khangdi ga warkam dag yung chari gup chiko tika kani mi thithi dhigra chari gup chiko bdin kani mi thithi dhigra nga warkam dana yung dolam da kutam da shishik suna shayka yuk gwa nama rchang rchang gala kanam ni lungkran jogan jikam ikim Tentu yalam tiktik chigin nga ga khtelin kani barankam ga warkam dag yung panchin khangdi yung zol gara ga warkam din chonyi na yung tandana yung lam tam shkor zina na khangdan bab ki yuk kasi kutina panchin khangdi yung zol gara ga warkam dsa na dixi nga dandi warkam dana yung kanga panda tsang maga lakpar tira zab zora tangtur ngay tana nungkur koran jo ju hachan ka chigim Tentu yalam tiktik chigin nga ga khtelin kani barankam ga warkam dag yung zol gara ga nir tawu tang chigdik ga warkam dag yung na yung gangra shang dhe chile bjil unu warkam dag chigdik ga pkharma nyi wara samba Tentu chigdik ga pkharma samba ga yung goka san da sa say jindan ra Tentu chigdik ga pkharma samba ga dana yi shabcha saka ga warkam dana yung ara tuklam yosu warkam dag say jindan ra dharna na yung chik ronam kag zhukwa nan ra gwanam kag zhukwa nan ra yung Tena ka nangsan da wakta lamda iki tu shiksu shekuni namu ka nangsan da re. Taitang ruku da tang golukun waa kongda ka lamdam shigundana yang charna baab kiyo ka ase kukhe. Tani yalam samantika chigachiga liwani na gormu ka warkamda ka tangjian rwani chandam chewa tang tsara khani na gormu ka warkamda ishti yung na yung chandam chewa ni tangjian rwani kaab shigunda ka yung chari zibjara gupchi koksum kani mi ngab jara ngab chi chari zibjara gupchi koksum kani mi tuk jara ngab chi nhanu warkamda na yung nirchika lamdang rolam da nyi kudamda shishik sunda shekuk gwanamur chanchang la kanamani lungkran jogan jikam ikim. Tentu chandam chewa ni tangjian rwa kaab shungda ga ola rwa pkharam di nungda na yin ghalugnda me kaasa kukhe. Di hanchan ni charkhan no ni chandam chewa say jinda anda, di hanchan khun luyen na gormo say jinda anda, thasa ni charkhan ka kaab shuk say jinda anda, na gormo ni maa kaab shuk say jinda anda, di warkamdar na chik ronam kagzukhan anda, gwanam kagzukhan anda yin, di nda ga nangchanda yukhe. Tentu yarama nyikhchi ga samga warkam din chonyi nanda lato ni huadung ga warkam dar, itina huadung lato ga kaabshungda saga shenja dewa say jindan ra, shengag dewa say jindan ra, shengcho pkharam say jindan ra, tan di warkam dar nana chiga ronam gagzu khanan ra, gwanam gagzu khanan ra yin, dina gan thang chanda yoke. Te chengan di warkam dar nyonka panda chang maa yin, zaabzu la tangtur ngay da lamkhar koran jojo yin, hachan ka chige. Tentu yarama samzhi khchi ga warkam din chonyi na yin, daga teza yitso ni jatin ga kaabshungda saga yin, danda yin naran raga, di anjan di khutu ni wiyan ga kaabshung sa jindan ra, dan di warkam dhan lam tam shung dhan chhar na baab kiyo, kaasuk di chenga di warkam dhan yongor yin, zaabzo la tangtur ngitan longkar koran jo ju yin, hachin ga chige. Ari chaling ga saankan laje tina chu tirang na sikrung yarang sing ga lam ching ni sik thun da ni arang sing ga nyarlam ga lam ga ni chin da tang ikung ni ngo thu si pa tin da tina chu war kum dran dran kuna panchen khar din zol ga ro an ju su war kum dran khang ba ko khan ra te tang ro da tang rang sing ga lam tam mang che khi zna da lang ha si war kum da ji khang ba ko ar char ba ko khan ra te da sang san da yo ka ti chen ga thuk por ka ni pert lam tam tar tan jo gori zab zura tang tre chun da ha chen ga chi ga
1: Dari ga arin sinayin bi yashti yukhti Kazi Nurtini Beer Jurkishi.
2: Sienna Nunzum Dem, Zachstil Zatanstan.
1: Sie Satsulas Na Kubadi. Sie Hamayo Na.

0: 배누가 다 늑생 냉준 데서 참지나 다치 뜬거 아 다치 소통나 신고 요누가 아 다까진다 근데 반찬에 딱 소리 들으시 군단다 야나 늑축가 담득스고 찌기되든 아다 늑젠라 아다 결동시키는 단자 야나 진짜 축구단이 딱섬 거진트 아다 그 낙상송 도대에서 홍진 단자 드니까나 아 양가 담득이 오피군이 호금시진 단자 야나 초친 마톱 되든 아다 살고 돌고 나죠 야나 대르카스고 응든 시진 단자 단담목 먹겠디나 어그니 아다 나그니나 고니 담담목이다 원심 제메기나 죠 야나 물통 럭슨 그 샤촌 냄반 됐라 아다 태크 동덕동 고니 아까 아더니 나 녀통 조브제글로니다 그게 너무 그 채툼 장그득벨 아더니 빠리랑 롱가 희승 고르노 고지니 아 늑스는 냠중 그 샤와도 고티가 땅습트 빼노가 진창그 아다치 공리시 고노가 다치 소티 뜻이나 축이나 아다 호킹 시지는 단다 너무 그 아다 그가 능니 이나 축 너무 그 니속 그 틈게 샤쇼도 고티 아 진용아 진용 송욕 옛나라 다치 축 패지스 송하던 하더니 아다 니속 남바요 그사람 몽숑구욕 아다 서트 숑구요누가 아다 참게지 탈음이나 죽고 영나 참게지 샤초 서반데 들라 아쨌든 그 흥위 아랑신도부터 하진 게 지내던 모습으로 아다 쨌든 그 거기스나 혹시 있나 참참이니 엄청 크나 아다 그 무우 탐이 그 챌링이 되네나 무우 이탄이 있나 그 참게링 게 샤초 이니 메체크 아다 기여진 거 님은 그 좋아이나 죽다 영나 진짜 저 림직라 그 하진 그 진이 돌락 하진 그 진이 전부 그 샤초 영 틈게 샤초 망우숑 그 욕 아다 흑버트 아다 그나 다선 대랑 다자기 기다시 아대로 좀 생각 다자기 떠니요 아다 늦든 된다 그 아다 그나 아데 틈게 샤초 따라도 그때 망우숑 그 욕 대노 좀 생각 달로요 쳇드 루스치가랑 넘어가 아다 낙선 연중 샹근도 그때 빨대던 아다 샹근 종음 듣더라 그 딱터지지
1: Ready, Talu Sarta Pinuga, Rekur Sarvino, Slanjum, Tangmagar, Mangitoni, Sarsung, Sarsun, Ranjin, Yonimatsik, Sasu Denjara, Mamunga, Dirkil, so Hitin, Shembo Tipkonug, Tangil Kashashung, Ambatra, Dondotongi, Resri, Chitishako, Kamo. Tigitana, Tatamsun Cheki, Jashi Rondo Mansotan, Yahasan, Tamsu Chinuga, Gintung, Yosinga, Huelung Daltangi, Tarung Kirun, the Chigas, Sonchi, Yegun, Yama Yam Jogosa, Kungo Yonina. Last one in the year, Cardasgina.
0: Then the Jachi Rondo Mansotan, then there are Yonuga, the Queen Tumarang in the Joking as you, that's the Huelang de Tonsena. Then the Moo Rinaka Chambu Ganishina took. That Tangpoina, at Aichi and the Jerunga, a Diwagan Ankani, Tajachi Rondo Mansuk, Namjoku Sachizuk. At the Tekonishina, that's just Tunga, that Diwagani. Ta kuni shikunu, ta tumgit chi shachu spankhe nangni ka yang stiwu shiwuk, di nga ta saka diwi nangga stiwu.
1: Zhe.
0: Tiga saka wuk. Di nga ta tachangu tiga stuwu, ta zina kirgi diwa zina, diwa nangga chi dihun ina chukka yana, diwa nangga dima ayo lamkanga ayon dukti namgu di kapsu, ta dukuti tolukutungu nungu ta kirgi tumgit shachu. Di irga dungtaktungu shikunu tish. Ta chirtunga kirgi diwa da chomjina, ta jatim jingi tani, ta kaga jakachi likungdi ina maash. Dina, ta kargi jakachi njev likungga, ta rinchah kawagda, ta diwaga tamzgindaga, ta rinka diwaga nankar dodam na chuk. Yana, jichunga shawad kutayda kuna tamuzgirmo. Ta intana ta diwaga dihum dangguna na chuk. Yana, diwaga dimang ayun lamkanga, ta ayun nambazun danggu dikabsi, yan kargi jatim ga tankarika ratang rambazgi gondash. Kwaana, tongha mamu jantim jakab, Demang ayun sanzik jachim. Tanda tangdala sukpa ga jachim tanka maazgi wundashi. Dain ujim sanga, diwi nanga dihoim na chukka, yana diwi ayun hamkanga ayun danguchi kaasi, nipart diwa nanka ga yungni, da kajna yungchab ga, yana kajna da jangdam guni ka ndam guni. Ndam guni matzaka, ka ndam bi gorim diyang jachim chi tanka siyo nuga gorim tanka tamguk. Ata yin ujim tsanga, ta chistanga, ta diwa nang yang shangga na chukka, diwa nang dihum dangu na chukka, yana diwa nang ayon dangu di kapsa, ata chamtam lingtam ga ka nduling dukti maasong de tang. Ata kajna, yang kibgajna, chamji ga stokhi ku jin chanta. Yana, kaga skogim zong jin chanta. Yana, ka njik ga jin chama. Damu ga, jindam chi, ta kajna, damku ga shawan dukunde, stolog dungun da tawa chumjina, 아치 땅가 아다 오마그니 스톤 쵸브제그 단데 나스냥 안 좋아나 쵸야나

사디 다그비티 닝아닝가 셔주 야크제 주셰 시진핑가 아리게튼 참저 데르응응 지그든니 셔 베진달로 워싱턴니 셸기르 그 아리리스 중근 토름 콤비 남트탕데 제마시 남트탕데 데임들 메르조 니스티게 남트탕라 페비 라머데 셔들 라마탕 셔쿠 중구와 신정 도민 티츠비 람듬 제중니스 중화제 김제 제드리그니 주셰 시진핑가 참저 데르응응 지그저 조슨 콜비 데임데시

사디 다급이 친이 아니는 야급제 주시 주원바 한든 니규 냠드 제속과 속신라 시급 냠드 제속과 종의 제목 구틀레스 당자 채널데 중국 속제 조접시 비 고라 시민 페이지제 진구도 니로 안고르인 토르마 랑물 총들 시바다 주시 시진핑거 힌튼 중국도는 나와마슬 히츠글 고틀레스단제테나 마음을 가지고 중긴 간청 그리 약급 준비 네바 먼저든 돈을 자지인 바탕 랑이근 더히 진구데 냠드제 속과 주름 등 렌틀 자지 허석과 끈들 당때 중기 리크 당럽 장게 좀 디사르와 되니 남는 건 폐지라 고스급 사르와 돈 주셔야지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기 저거 산진능 진반 덴이나 존우르크 롱칭그 원도의 감성가나 총치 쭉초치다 고지시비 디스르 카르마 납지릉그 나총시비 가츠크 타통림친 리드나 두고총총총마잉 다 담출 디칭그 크르가 공성다 등들다 등이 파마 등 산더 다 디친데로 그 요치르 리드나 포자르기 영스캄다 등 스탠바그고니 당아츠 지암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칭그 쇼왕 오프츠가르가 디즈 창마 진히그 차땡 오프조주이 드나 조코총총 창마그 십던윤고 리드나 담출 디튼데인지나 아츠 중화마르크 소진 디칭가 친즈기니 마츠라 단 잠랑그 토나시 흐친치니 망술르그니 헤즈그즈기엔리 드나 슈니치 디 쇼와라 파르무 조 쳔모즈기니나 디쇼니치시주이 단 중콘 조는 루인이나 나르 그게 생리신 축능 그 마창마그 디츠근 여와 등 스테니 대등이 다 다와 초바리 아 다 로르 디트른 종주 형나 로르가 종우 맨주인데 레와셰크요니 더모가 다스즈그레 다닌기나 주 여럽게 값스 다 예슬 종킹그 시카라 돈카그 다니 단디 초반부 군우 초가가 람링데 자종이 대등이 디신데 인기나 망자스 담보스 땅땅스 하늘 여럽니 종 대등이 마슬게 초라 다 다와 동치 셈바 찍든더비 삼론데 아름진 구츠송니 뜨모즈그레 디안치니 인기나 크게 디그르 디르브거 럼바든 늘다든 인크게인저 도영 시기 첨보리 슝오니 회즈글랑나 텅르 여럽가와 디친데 인기나 첨르게 토니 크게 인진이오니 냥그바그 다 다와로리다든이 아 다 다와든 젤위 냥그 다 망아티오카 디더나 숭르 여럽가와 첨층 냠즘라 영나조 다 다왁 영나조 가라고리 덴기나 지다땡이 아 다곰신 덴기나 차브들라땡이 덩승근기나 로코노가 남반데 접수근이 뒤다오니 뜨무즈 디초니 몽자르브라 청자르크카와 아 다 디친 대등릴다땡이 아 라롱 넉슴디 고라이쿄 다니 글랑카 스티쿄 쳔말 한즈밍 대땡이 쏘운지나 쏘능 담비고니 디친디니나 활라르쿄니 남바트모즈 다나 담출 디친 대땡 릴다땡이 아 다 야머크토나 담지 쩍쩍이 시금마 쇼요니 담모즈 데나 디친디 땡 릴위 영나 디친더 잡중스니나 요노가 망출 담질 아 단기나 쩍쩍스가 스미오 그치긴지나 아무 창세고는데 아나마 파르노가 담지츠가 넘어지요. 그녀아무지나 우궁근지나 동우제노가 담지츠. 지인지나 그게 이투이 아 그게 만주리 노가 담질. 다 담질 지인지나 랑 소리등 대등에 남시 참니데 노가 담질. 지인지나 사가 과출 후기 대등이 디슬러 모디가 제무 커노가 회돈. 아 선바문이나 심형지라 젠펑가 삼바 정시촌노가 담진들. 그리 담진도 참마가 다 파마라 아 파마그 과진 영나 진존의 전주 아 참마등 산던 존주 아 대그 개치츠는데 흔하도 연구요니 도모즈 다나 당르브가 그렇게 도행도 찾고 좋은 것이 있나 다다 나조 야급 종수니 영 아담춘 디튼데인이나 아 그게 참탱가 공성의 고드기요니 뭐슬 디친디인이나 나조 중화머리 지지르가 근자스티 제프나 동준다 뭐일 다인이나 사우스 존이 석거터 종치르 챔비능나 조르들요노가 다 존치 망아지 아른가 디진터 파일라로 탑금 미니 파마 등산터 산즈미 숑 탑금 미노 망아즈 파이크 잔동 이동더 세트브라 영나 싱컴 디팅더 송춥셰피 탑스잉 고치리게 요니 더무즈 디팅나 담출 디튼데 인나 랑숑 카마 기커 아 쳄미 와르그스티와 디한진나 소진 종운데 진진 롱우스동처 카시랑 페지시오노가 다 길 마칠라 동화가 화인가 그렇게 등순 가친식도 기로노 영나 마왕한지나 영가 좀 머리 몽판선 와라 십디땅 아 다른지 난자님 아 참튼 용준디 그렇게 잡적근이 와서가 영 첨부스 통교원이 뜨무스 디당나 같이 아 다 자크위나 축구하는 거 머리크이나 축구 디친 좀 몽스 순진 있죠 너 스치니 있죠 네 도는 있죠 더 시가 첨부리 아 당가 좀 머리가 차선지나 영 너 등 찬잡이 디친 시가 망아지 요카 디친 거 갑토 디소나 영 보자 좀 그 나중 시비가 틀림 증거 이렇게 비가 공 것 걸음 더질이 됐더니 정말 못 줄이 주일 아리 형님이 조금 총총 소었더나 남주 디친 거 공성 등질 됐더니 영 조금 총총 참아 파마 등 산더 아 단지나 갑디 활라르 주디 한친인지나 영 공성 시체 보스 동주
di han chin ning na yang gerging ge zong nu ge li sha yong zhe wi ran ni ke sta na do nu ge gui cha yang na pa ma dang lan de ren ge pa sa pai la sung yi de ding yi ren ge pa sa pai na yu nu ge a ka ni gu ti jam na yang chu kwa ri de na zhu gu chung chung suo de ren pu zha jim ge da jam er ge ke ge di tun zhe jin ba dam chul di tun de ji na chi zhong wu zhe dang ne de na zhu gu chung chung chang ma ge jin xi ge ce de da yi lan zin yu xi ge qian bo de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청마그 나와 돌아뉴는데 대령 포자 김글럭슬럭 서바즈 그냥 줄이주이 럭슬럭 서바냠 좀 마시피 야군데 림츠 호마그 그 럭슬 때치 영치레 중화즈이나 첨모레 리 드나 롱우나 요노 그 두고 총총 청마그 포자 김등 산데 지 탕직 논주이야 윤든 근주 기우 된 영나 탐는 죽바디 원바 치이 근와 영나 똥퍼 크와 라세 군들라 리 데랑 지나영 사샤 럭시크 촌이 야그는 익사이 제그는 데미다 등이 럭시 럭사르와즈 그 쳇고 리시요 나 쪼고 총총 청마 선능 마르케 실든 윤자 아시 럭슬디 중화즈기 주일 냠 뚜 총위 지위경 첸부 젠라 덴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조금 전 정상마고 뇽지 리 마뇽나 시든 윤자 아치 가우치라 난등그쳤다 다른 탕 지금 돈 주의 냥도 총위 지우지 전부 변라 대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리 드나 조금 전 정상마고 대런 거 럭셀인데 영 아 다 나르집 걸어와 마크레 님비 오카지리 잠비 노라냐 중아 리와이 리 조금 총총 청마그 럭슨딘 야구그 리 드나 럭슨딘은 예수 님충아 뚜브셰 노그 아 마사탕 세이나영 송에 로티진 아 다 키와 영나 소미르진 등 조기 디나 지우 젠그 크르가 유언던데 나친지나영 그게 때니디나 돈득 첨부 망아즈긴 드트니 뜨무즈글라 디당나 아주 쳇힌데 시기 님총나라 쳇힌데 초등 아 얌초 형나 정우라스 관리소나 그게 까무터가 디쟁거 나치 총디니블이 아 담마 담바 마 야르 마 다 인지나 그게 쪼빠 니든 능기스 희윈진 지신 담바 안들가 땡주는다 시기 개첨부르라 리 데른 거 럭신데 인지나 보자르 좀 그 다롱 탁식 노나다가 텅디나 중시비가 슬림츠나 고지오노 그 찬충 선보가 능도나 르디즈 정말 우초주예 냠투 총위 지비경 첨부 변라 데난저 체의 특바 냠총영 초등디나 게머니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당리나 총시비가 슬림 승근능아 조기 드긴지르 티바가 스킬레르 비스카 쿵더선 보체다고 드시요 조기 드긴지르근능아 아 단냠리 오노가 실르즈가 아닌도 모즈게 체다고 드시요 싱게 조금 총총소마게 영 실런데 예거 년거 영나 하는거 로카 등 참거삼나 년비 쇼르데 예고스급 정중어 리와인 디한치니 티바 가스틱능아 영가 나스템즈그레 시종즈그 쳇다고 리시요 리 나스템진아 나츠 로르지팅 제와요니 느딩가 스탐지츠그 안덴진아 나츠 단 도르메니 하징 쯧치니 아 론친 거담바 단덴진아 마즈 히지르라 ᱫᱟᱛᱟᱝ ᱡᱮᱵᱤ ᱟᱛᱟ ᱛᱟᱢᱡᱤᱞ ᱱᱤᱜᱡᱤᱱᱥᱜᱨ ᱛᱤᱪᱩᱱᱤ ᱥᱤᱡᱩᱱ ᱤᱧᱡᱤᱱᱟ ᱥᱟᱢᱤ ᱦᱮᱥᱞ ᱛᱟᱨᱮ ᱛᱤᱨᱟᱝ ᱟᱛᱟ ᱡᱤᱱᱟ ᱡᱟᱢᱟᱨᱠ ᱫᱟᱢᱪᱩᱞ ᱛᱤᱪᱤᱱᱨᱟ ᱛᱤᱪᱮᱝᱜ ᱫᱟᱣᱤ ᱛᱟᱝᱜ ᱨᱚᱝᱥ ᱛᱟ ᱫᱟᱣᱟ ᱛᱟᱝ ᱡᱮᱞᱣᱤ ᱛᱟᱢᱚᱜ ᱛᱟᱢᱡᱤᱞ ᱤᱧᱱᱟ ᱥᱤᱡᱩᱱ ᱡᱤᱜ ᱪᱮᱛᱟ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ᱤ ᱥᱟᱢᱵᱟᱨᱤ ᱯᱤ ᱠᱟᱨ ᱠᱩᱝ ᱜᱟᱱ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ᱛᱟ ᱡᱮᱱᱥᱤᱱ ᱫᱟᱛᱟᱝ ᱡᱮᱞ ᱫᱟᱛᱟᱝ ᱤ ᱛᱟ ᱠᱚᱱᱤ ᱤᱧᱡᱤᱱᱟ ᱯᱚᱵᱩᱴᱟᱨ ᱡᱤᱢᱜ

야 뉴니비 뚜꾸총총초 실러년문디 당행등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딩지르그나 아식당나르 알랑그 지스라 가시오노그 뚜꾸총총총마그 아나 차가능이 십던 년거요라 아리 대릉진아치 조기 딩지르그스컬음 더블질라니가탕아 아다 파사 파일 아니나 그게 파일 예클 천더 중기노그 뚜꾸총총 망아즈기 냠리노그 실러즈가 아닌노모즈 쳇토고르시오 리실라 치코촌진나 파일 천더그 딱시가 멍트크 하정 뜨그치니 실러즈 나 뚜꾸총총 망아즈가 차촌진나영 실런데 니요니마츠 파질 레잉 히지르삼가 리에다나 추이 냠아치가 뚜꾸총총 망아즈가 냠리노그 실러 정미 찌라 세고노 실런데 진행주엘

야 형님이 죽고 총총 쳐 아리 공인진아 죽고 총총 꾸르즈 그냥래 노가 정미 쓰라 세고는데 진년 땅너 실란데 시가 실라냐 무즈르라 아리 떠나치 슈니 영 실라즈가 냠른 능 기스 파일인진아 천덕의 노 시중 큰거 영나 찬님거 루어거의 노가 죽고 총총 망아즈 그냥래 노가 실라 지금이 돌러 세고는데 냐나다가 나총 시비가 체크 찬총이와 디바가 찍는 아시가 대릉 체트 고지고 노가 나스템라 시중한 인주일 Yeah.

레이저링그 상관한지 대한 렌센디 나오시 다섯층 길인 걸 호체 타름 세고 논다가 카탄 본도 고르기 잡이요. 대나그쇼 렌센 호마르가는 아 소총 길인 걸 호체 타름 땅다니 롬당 길인 걸 호체 타름 라스만데 크기 달리 렌센스가 망아리 어쩜 나티나다니 그거 길긴 안 받은 선이나요. 라는 그 소체 셋당라 더 냠용 글아까 타름 글아까니 갑다즈가 망포리너. 야 대란이 좀 대단히 다 소친 길긴 코즈가요. 소친 길긴 걸 호체 타름 크당 보세니. 나그 런전다 이 타닉치 길긴 남바조 잔자리 나데랑 그 소싱 길긴 그 소체 타블음 크당 포인트 선이나 존금 그 소친 외르비 소블랑 그 신정랑 조주엄바 길긴 체무주엄바 겐 지시캬블거나 시컨웬라 다 소싱 길긴 그 소체 타블음 세고는 딩이 탄다닉치 잔즈가 통통이 일 디안토머리 치게티나 잔드 마이 누가 난데 겐 지시캬브 그 ngoshtuizga tongtongzga chikta. Jixi ikkiaw kadaaribi mbamrim ba tsongamirga sopchinga girgin sinzang lang tsujuan ba. Tsongamirga sopcha chaymoga rigizhong titab somrik hangar somrik ba. Tsongam shangchin kanan juomi zi di juom chiktong gabjaar gabchiga lundi tsongam shongkhaar haki. Nihtong war ga luni nihtong juobji luwaande tsongamirga sopcha chaymoga nizhira hirin ba la somnirshi. Nitong Chow Nga Lu Ni Nitong Nye Nyi Lu Gawar Ndi Shanghi Gitun Sopcha Che Mo Ram Bang Rung Ba Thom Nyo Si Nitong Chow Nga Lu Ni Zhonggu Ga Wai Rik Ba Tang Wo Yung Shem Jigim Tso Rung Nuf Cha Tsu Chan Rik Nuf Shang Mar Rik Sopcha Che Mo Ga Rik Zhong Ti Tab So Si Jiaw Lag Yin Sim Ga Shah Tsim Mar Ngab Cha Lag Pil Jan Yom Gu Ga No Shiong Tang Abdil Kar Mo Si Shab Yag Zhong So Njer Tab Ar Nga Lag Chi Yaqab rinbi ghanachi shimjig lejig chigdang, shangchin rinbi shimjig lejig ni, tang rinbi shimjig lejig simji zoshiong shinyong. Rai roba nambakonik chi, dianang ghanashi gandun tsongamari lopchin.

0: 거니 토마조 타다조예 테나양 신테 니창 샤그엔도 그다 되게 또한 모든 섬스도 모디엔
1: 네리리 라살로서 그긴고 거든 제고니 그긴 그초 다섯자 총정라 소친 소만디 소치시 비지 잡르체 힌데 강즈긴 난딩이 타니 길긴 코니 카다 망아이고 담기 나시 테비나 강니 나르즈게 지 아소타 총정라 소친디와나 지 잡르요노 딩이 타나 길긴 코나 카다에게요 그 같은지 디한치니다 다 캐랑 손지나 그 소틀랭이 그 갑니 다 소치시에 투 강뜨즈 군이 나타니 셰투 강뜨즈 다 소친 그 소틀 그 춘다니 치 쳇스군 지 반지 유상히니나 나중에 테는 길긴 갑다즈가뇽뇽리나
0: 当初前村的那村当俺村村前村的路车这个你知道吗那你这村嘛去路车就是几十几路嘛去路车就得了等等那路车些特别个托尼等你当你这村嘛做村的那土东的但村的路车个过去车就等这车就这过路个忙这个托尼的样 소친나 잔누그 소치 회련지나 다우주그 소치 찌르그랑 안소 소타그 딜람지나 토모드레 까마지 찌셴가가능아 소치이구나 뜨그능니 심차그 찌나마드 다 소마추셰킨지추
1: 네리
0: 게겐가 니나무트 전이 뜻땅 딜데땅 다 저와질나 축고양나 돌랑나 축고 소마추 소트그나 항이스시니 소마트 소트 소트나무자주 뜻 당선 그 주소 친그 소트라 자리와네 뭐
1: 네리
0: 땡당다 혼이나 저한테 주대 핀트 소리도 그 주고 권인이나 다 다투게트나 축고양나 깨다르빠드트나 축고 용득득 못투 예땅니 용득 때였던 시트도 영나 개디 능츠도 못도 있는 지그 다소 맞춰 줬으니 나 어추 워크는나 개다 능츠도 요카메크 영나 어추 워크는나 개다 능츠깅라 다 공니 트누고 정릉드니 디가 자트까 마트까 데나다 영 도마추 그때탄 데이다더니 그추 삼로즈탄 더니영 기겐다 도마 니가 판슨 제이트 제데이 영나 어추 소트 고릉토니 다 산총 산총 때 때마 항아탕 때마 담바고 버튼니 양 그저 허톨나 이끄지 대주 뜻힌다 소르 때마 토코 기갱다 원칙을 호트 시탑 다 공다 소튼 고스는 지 저거다 기갱 코나그트나 다 당상 정말 주고 그리 소튼한든 지니 년주라면 인게 뜻이
1: 된가
0: 근데 아니 빠무치르나 당상 자토나 토트가 통콩 시작의 통콩 만보만 보욕 다 대인당나 주그 자톡그 루티나 주고 자톡그 주다 셋나서 같은 시그비 주근 주고
1: 네리
0: 당 이진된 게다르 비쳤던 듯 주고 대인당나 링그 소트스티노 지크 딱주 다 자츠라서 같은 듯 주다니 지그니 다 루트토노 지그니 그 저인 지금 능이 소트인 듯당 자요노 자톡그 다 비친 소자 치모이나 주고 하나 혼나 기톤 소자 치모이나 주고 너무 그 소자가 능이 다 그다리 비치던 특권의 그 소치도 모자 인치분이 년고시 년누 그 지금이 소치지 뭐구나 쇼년 누그 년순도 못 가고 따라서 대시역인지 뜻소 다 자제가 뒤를 남기서 르트 뒤를 때마 인치분이 자토코 통통도 소마 외주주 힘든이 장 같이는
1: 듣고 네리
0: 뜻지리 더니 선바모다 내사가 뜰라서 고득지요나 주게 시점적인 주죠.
1: 네리.
0: 미즈 내정티 시점적인 주죠. 원래지나 때랑 나이니파 라스코치 뜻이나 나이니파 대통령이다더니 다 어른게 산노는 못더니 대통령이 시점 가성 말이 되지. 다 소마 소마 고득지. 소마 주기야 뜰라 산노더니 시점 당 통어 뜻지더니 더니 도체지 못들라 양 뜰라 뜻이죠. 더무기지 뜰라스코 제타나 나미나 만타라 도마주 기긴 거글람 페지가 때니 주주트 힌트니짱 같이 근데 되게 지금 치르나 답을 주그 딱게 다르 빠트나 주강나 우주 소트 잼바링 신잼바 강탕 강르트나 달라 다신지 끄트르나 주크 년치 다시 지금 런지 년치도 남바나 주크 플라스코 고주엔 핀트니짱 같이
1: 저리
0: 고린지나 우슈가 양슬거름 바트 주코지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大家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习近平的加盟彭丽媛的男女及阿里森森特朗普的加盟梅兰妮亚等人的破绽加入了加盟的能。今天我们讲的是
中央人民的那么我动单把是个电的那逻辑间配属个全部是个的电厂这西班通电厂这里我这中央人民的那东亚就是喷什么节促着当地走个的等着你们让从几个跟层的让人跟他接单能跟着哇你们的准备的明天生活等黄金人有从恰空生盘子你喷个准备的投票比亚克米节目梦等业绩真足够的高兴同意的基金平跟南极单独呢 中央人民的那么我动单把是个电的那逻辑间配属个全部是个的顶从是我动单比如论得就业的得得结局这个音把等更多的感恩等单红他出月的设备等相应配件作为亲戚等等把是个的我深圳特朗普当选的逻辑栏杆可为罗斯布等干科普巴西呢中央人民配件是作为逻辑等样的我们才为联合行政队友特朗普单独呢 当地的主席习近平跟阿里杰顿参政的话那儿跟村单把等准备全部投奔参政的时候呢说你及阿中这话等杰西萨克跟阿顿该村他的这里等是不是的跟村单比准备蒙布托巴的杰克尼格的盘托哟 主席习近平今天能够认定的当是不是的阿中这话配置村主我们的车顿学不是连续学进哟 자문난지 트럼프당 미라니 페브로 시진핑당 판리위원남니 아리자크 이츠크캉드 페임니 야크미가 존즈너크다니 한드 이츠크캉거 중앙 총침대 페임니 이츠크캉당 샴튼캉거 조인 참조라산 시진핑의 단돈 이츠크진 훈신비 로진 총바당 종지르제 로르고시오 노니자 응압체여랑 아리 머멍지 아리 프근던 돈이르시니 멜랑샹미 감사치 모른 조식단 바던 지득단비 침지식정요 종기 머멍지 종화머르기제 롱우 응아르뚱그 어그니소진 진진시데 종화머르기 랍친자르드르게 종기 프근던 원지르시에비 탑룸사르비던 진친메이버르 점지 살와랑요 중국은 아르니나 라는 그 자치된 배자 큰이 받은 자큼니지 로르지 이르니 등치 소람득 배지가 졸름지 만다낭 자큼니지 마멍지 지득근 소르 정외린든 지금송인 판츤 만다와 키린 받은 전주시 받은 판츤의 삼키시 바 판츤의 샤진 좀 봐 등차 체희니 바 냠리거사 두 제릉도 동와 가와 도듬 촌즈는 인츰시 바 소시나 자큼니 젠데와 단토 얀플용트

사디 다그베티 닝아닝거 서주 야크브제 주셰 시진핑거 아리제툰 참저 데르응응지거든니 서르 베진다로 워싱턴의 셸지르거 아리제 중거 토름홈비 남저탕데 제마시 남저탕데 데임들 메르죠 니스티게 남저탕라 페비 라머더 셔드라마탕 셔쿠 중구와 신정로민 티츠비 람점제 중니서 중화제 금제 제들이니 주셰 시진핑거 참저 데르응응지거저 조슴콜비 데임드시

0: 사디다그비치니응아니나자급제주세주원바한진니규냠드제츠고츠고신라시급냠드제츠고종이체모쿠틀레스당제체낭데 고틀레스당제체는그한정단도는당그제치니우란제르도그당뇽정체비냠제제츠고데와임비제치마르간단홍멍브른차요다로나중구사르비냠제제츠고첨튼단투하수시니루응아릉안코르비루인
1: 마오르카쇼데 종긴간 챙크르위 야쿠 챔비 네바먼터던 돈플샤지 임바탕 랑이근 더히 징구데 냠드제 쪽거 쥐름던 렌틀샤지 허석거 끈들던데 종길리케 당럽장게 좀디 사르와데니 남릉근 페지라 고스크부 사르와 돈초샤지

야 다들 최신담근 형님이 영관 족보남바 다스타 체적그 예스마가비 시세먼전반데네 총문의 영족년친큰 오길의 농친지 완농친지포냐그 다통년생긴 디나 참더니엘바 두지 치스팅그 이마 총원부세어군우가랭데잉 럭치야고드이교라 디나 족보남바게잉 아가투 대군그 완농친지포냐그 다통글렌친데질데땅 알바 두지 치스팅그 총원부세어군우가랭데 판스남혼등그 럭치커삼나 아가투 다통큰그 카퍼릉정 특급된치그 뜻음니게 선데너가땅 특급된치그 뜻음니게 선된치그 특급된치그 뜻음니게 응학심 특급글음데 카퍼후라 돈즘바 체릉조마게잉 완능친지 포냐게 다통그글음데니 지난비 카퍼라그니데요.

야 조부 남바 디나 다용 디초가 흥게 데른게 렌첸데 동첨데 닌조고동타 디나 조부 남비 디어진탕아 촌렌첸데 니 렌첸데 특거동업 자초르 강능능노 던즘바 체르노 조마게 영체르과진 치시바긴 디나 데른게 렌첸데 체르노 조마게 좀지길데 당체적가 닐름데 좀바긴 렌첸디 좀증간 커바 체르노 좌히 등 스타클와 시글루 쳇쳇 스타클와 아근적 체르노 당 손마 렌첸니긴 탕어지미 렌첸능아 조 디터인젤 따디모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지난바 데무이나 다스타기적거 산지능진반 덴지나 졸롱오르크 롱칭그 원도의 감성거나 총시 죽초체다 고직시비 디슬카르마 압지이른거 나총시비 가츠그 타동림친인 리에다나 두고총총총마잉 다 남출디칭그 그거 공성다등들다등이 파마등 산더 다 디친데이로 그요질 리에다나 포자르징의영 스캠다등 스탠바그구니 당아수 지암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칭가 슝왕 옥트즈가 르디즈 창마 진히가 차타고 조조이 데나 조코 총총 창마가 십던윤고 리드나 담출 디튼던지나 아주 중화마르크 소진 디칭가 친즈기니 마츠라 단 잠랑가 토나시 흐친치니 망술르기니 헤즈그즈기니 데나 슈니치 디 슝와라 파름 조우 첨모즈기니나 디슈니 식시주이 단 중콘 소우난 루인이나 나르 그게 생리 신축하는 거 뭐 참마가 디츠근 여와 등 스테니 대등이 다 나와 초바리 아 다 로르 디트른 종주 영나 로르가 종 맨주니 레와세크요니 도모가 다 수즈그 다닌기나 주 여럽극값스 다 예슬 종킨그 시카라 돈카가 다니단디 초반부 공노고 초가가 람링데 자종이 대등이 디신데 인기나 망자스 담보스 땅땅스 하늘 여러분이 종 대등이 머슬거 초라 다 나와 동치 셈바 직든더비 삼론데 하름진 구츠소니 뜨모즈그레 디안치니 인지나 크게 디그르 디르브가 럼바든 델다팅 인크게 인지 도영 시기 쳔보리 슝오니 회즈글랑나 텅르게르프가와 디친데 인지나 참르게 토니 크게 인지니 요니 냥그바그 다 다와루리다팅이 아 다 다와팅 젤위 냥그 다 망아티오카 디더나 숭르게르프가와 첨층 냠즘라 영나조 다 다워 영나조 가라고리 던지나 지다등이 아 다곰신 던지나 잡들라등이 등승근기나 로코노가 남반데 접수근이 뛰다오니 뜨무즈 디초니 몽자르브라 청자르크가와 아다 디친 다등들다등이 아 라롱

야 뇽니비 뚜꾸총총소 청마그 나와 뚜라뉴인데 디랭 포자 김그 럭실럭서바즈 그냠 줄이주이 럭실럭서바냠 좀 마시피야 근데 림츠 호마그 뚜그 럭실대치 영치르 중화즈이나 침모르 리 드나 롱우나 요노그 뚜꾸총총 청마그 포자 김등 산데 지 탕징 돈주이야 윤든 근족 기우된 영나 타믈은 죽바디 원바 치이 근와 영나 똥퍼 크와라 세군들라 리 데랑 지나영 사샤 럭시크 촌이 야그는 익사이 비케는 데미다 땡이 럭시 럭사르와즈 그 쳇고 리시요 나 쪼고 총총 청마 선능 마르케 십든 윤자 아시 럭슬디 중화즈 기 주일 냠 뚜브 총위 지위 경 첸부 젠라 덴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스킨만이 쪼고 총총 청마 고뇽지 리 마뇽나 시드뉴인데 아치 가우치라 난등그츠다 다롱탕 지금 돈주이 냠뚜 총위 지우지 첸부 비젠라 데난저 체이 트바 냠 총영 초등리나 스킨만이 리드나 쪼고 총총 청마그 데랑거 럭실인데잉 아 다나르집가 롱마 마크레 냠비 오카질리 잠비 노라냐 용아 리와이 리 쪼고 총총 청마그 럭실인딘 야구거 Ri tana lakshin dinang ni yazu nyam chungwa tup shen nuga masatang sayna yung sungi lo jijin ta kiwa yung na suom

0: nirjian tang zhugui digi na jiwu zhengi kirga yuandan da nga cienji na yung kirga teni digi na duandag chenpo maa zhigin drib tamni tamu zhigirla digi tang na zhu chatin da shigi nyam chung na ra chatin da cu tang yam cu yung na zongu la suquan jisung na kirga gama tabga digi jengi nga zhi chung di ni wili da ma damba ma yarib ma da njina kirga jopa nidan nanggi si hiyun jin 지신담반 더가 땡준다 다시 개침부르라 리 대릉글럭신데 인이나 보자르짐가 다롱 탁식노나다가 텅디나 중시비가 슬림츠나 고지오노가 찬충선보가 능도나르디즈 정망우초주예 냠투 중위 지비정 첨부브젠라 덴난저 체예 드바 냠총영 초등지나 깨머니스 야 님이 두고총총소 당리나 총시비가 슬림 승근능아 조기 드긴지르 티바가 찔레르 비스카 쿵더선 보체다고 드시요 조기 드긴지르근능아 아 단냠리오노가 실르즈가 아닌도 모즈게체다고 드시요 싱게 두고총총소마게 영 실런데 예거 녀거 영나 아른거 로카등 참거삼나 녀비쇼르데 예고스급 정중어 리와인 디한치니 티바가 찌끄능아 영가 나스템즈그레 시종즈기 쳇다고 리시요 리 나스템진아 나츠 로르지팅 제와요니 응그징가 스탐지츠그 안덴진아 나츠 단 도르메니 하징 쯔그치니 아 론친 거담바 단덴진아 마즈 히지르라 ᱫᱟᱛᱟᱝ ᱡᱮᱵᱤ ᱟᱛᱟ ᱛᱟᱢᱡᱤᱞ ᱱᱤᱜᱡᱤᱱᱥᱜᱨ ᱛᱤᱪᱩᱱᱤ ᱥᱤᱡᱩᱱ ᱤᱧᱡᱤᱱᱟ ᱥᱟᱢᱤ ᱦᱮᱥᱞ ᱛᱟᱨᱮ ᱛᱤᱨᱟᱝ ᱛᱟᱱ ᱡᱤᱱᱟ ᱡᱟᱢᱨᱠ ᱫᱟᱢᱪᱩᱞ ᱛᱤᱪᱤᱱ ᱨᱮᱞᱟ ᱛᱤᱪᱮᱝᱜ ᱫᱟᱣᱤ ᱛᱟᱝᱜ ᱨᱚᱝᱥ ᱛᱟ ᱫᱟᱣᱟ ᱛᱟᱝ ᱡᱤᱞᱣᱤ ᱛᱟᱢᱚᱜ ᱛᱟᱢᱡᱤᱞ ᱤᱧᱱᱟ ᱥᱤᱡᱩᱱ ᱡᱤᱜ ᱪᱮᱛᱟ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ᱤ ᱥᱟᱢᱵᱟᱨᱤ ᱯᱤ ᱠᱟᱨ ᱠᱩᱝᱜ ᱱᱟᱝ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ᱛᱟ ᱡᱮᱱᱥᱤᱱ ᱫᱟᱛᱟᱝ ᱡᱮᱞ ᱫᱟᱛᱟᱝᱤ ᱛᱟ ᱠᱚᱱᱤ ᱡᱤᱱᱟ ᱯᱚ ᱛᱟᱨᱜᱤᱢ ᱜ ᱱᱟᱣᱟᱥᱢ ᱜ ᱦᱚᱢᱟᱭ ᱫᱟᱛᱟᱝᱤ ᱜᱟᱫᱟᱢᱪᱩᱞ ᱛᱤᱪᱤᱱ ᱪᱮᱥᱩᱣᱟ ᱚᱴᱩᱞᱟ ᱨᱤᱜᱫᱤᱱ ᱫᱟ ᱥᱟᱢᱟ ᱥᱤᱛᱟᱝ ᱱᱟᱨᱮ ᱛᱤᱛᱟᱝ ᱱᱟ ᱭᱤᱝ ᱥᱤᱥᱢ ᱡᱮᱞᱚᱜᱟ ᱜᱟᱱᱚ ᱥᱤᱥᱢ ᱡᱮᱡᱚᱜᱟ ᱱᱚ ᱜᱩᱴᱩ ᱪᱷᱚᱝᱪᱷᱚᱝ ᱥᱟᱢᱟᱢ ᱜᱤ ᱫᱟᱛᱟᱝᱤ ᱜᱟᱝᱡᱤᱱ ᱱᱟᱪᱩᱝ ᱪᱷᱚᱯᱟᱨ ᱜᱟᱛᱟᱝᱟ ᱠᱚᱞᱩ ᱚᱱᱚ ᱜ ᱥᱤᱥᱢ ᱭᱩᱠᱣᱟᱡᱤ ᱭᱤᱝᱱᱟ ᱜᱟᱯᱴᱷᱤᱝ ᱜᱟ ᱨᱚᱭᱤᱝ ᱥᱮᱱᱤ ᱥᱤᱥᱢ ᱭᱩᱠᱣᱟᱡᱤ ᱪᱮᱛᱟ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ᱟ ᱪᱚ ᱛᱤᱥᱩᱠᱟᱱ ᱫᱟᱝ ᱥᱚᱱᱟ ᱭᱤᱝ ᱴᱩᱠᱩ ᱪᱷᱚᱝᱪᱷᱚᱝ ᱥᱟᱢᱟ ᱠᱚᱝᱥᱟᱝ ᱫᱮ ᱴᱚᱨᱱᱤᱝ ᱭᱚᱭᱤ ᱪᱮᱛᱟ ᱭᱤᱝ ᱠᱷᱮᱛᱥᱜᱟ ᱠᱟᱱᱤᱱ ᱫᱚ ᱢᱚᱡᱤ ᱞᱤᱥᱟ ᱜᱟ ᱪᱷᱟᱛᱟ ᱡᱤᱜᱱᱟ ᱥᱟᱢᱟ ᱥᱟᱢᱪᱷᱨ ᱢᱮᱞᱟ ᱨᱤ ᱛᱱᱟ ᱪᱤ ᱛᱤᱥᱩ ᱛᱟᱢᱡᱤᱱ ᱞ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ᱜᱟ ᱪᱤᱠ ᱪᱷᱟᱱᱪᱩᱝ ᱛᱚᱝ ᱡᱚᱠᱤ ᱴᱤᱜᱤᱱᱡᱤᱨ ᱜᱤᱱᱟ ᱟᱥᱤᱜᱟ ᱴᱩᱠᱩ ᱪᱷᱚᱝᱪᱷᱚᱝ ᱢᱟᱜᱟᱡ ᱠᱤ ᱧᱟᱢᱞᱤ ᱭᱩᱱᱩᱜᱟ ᱥᱤᱞᱟᱱ ᱫᱟᱱᱤᱜᱟ ᱟᱪᱤ ᱧᱟᱢᱥ ᱪᱤ ᱧᱩᱝ ᱡᱩᱭᱮᱞ
1: Joki, drink it, and pursue me along on.

야뉴니비 아니나 그게 파일 이힐 천더 중기 누가 조금 총총 망아즈기 냠리 누가 실러즈가 아닌데 뭐지 쳇더고 되시오 아리 실러치고 손진나 파일 천더그 딱시가 멍트크 하정 뜨그치니 실러즈 나 조금 총총 망아즈가 차손진나영 실런데 니요니 마츠 파질 레잉 히지르 삼가 아리 나 추이 냠아 흐지가 조금 총총 망아즈기 냠리 누가 실러 정미 찌라시고노 실런데 진행 주엘

야 형님이 조금 총총 쳐. 아니 공인지나 조금 총총 꼬르즈게 냠래 노가 정미 쓰라 세고는데 진년 땅날 실란데 시기 실년 무즈르라. 아니 떠나치 슈니 영 실즈가 냠른 능 기스 파일링이나 천덕의노 시중 큰거 영나 자님거 로거의노거 조금 총총 망아즈게 냠래노거 실라 지금이 돌러 세고는데 년나다가 나총 시비가 체크 찬총이와 티바가 지키는 아시가 대릉 체트 고지고노가 나스템라 시중한 인주일 Yeah, yeah, yeah.

야, 형님이 듣고 총총 소마게 다디기요라. 아리 켈 동무 거인지 땅나. 동우 미도 와미 도야. 와르드 텅글 고비 파리야. 타마 아브라즈이 냐르튼. 지켈. 동우 미도 와미 도야. 와르드 텅글 고비 파리야. 타마 아브라즈이 냐르튼. 지켈. 아리 킬러가 뉴아무인지나 동우가 이긴 다르미 닝잔자 타마 왕긴 헤비 루운잔자 지켈 동우가 이긴 다르미 닝잔자 타마 왕긴 헤비 루운잔자 지켈 아리

0: 아망 춘초비 양향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제 루탄 아르바리 돌비 그리센 서르
1: 가망제 반으로 왕들 뜻대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

아그 땀이 좋으니 다지 이끄끄냐 팜마 다스까지 팜마 그 땀이 좋으니 어 그렇게 땀으스리 대당나다 다근데 납쇼바르카근 니냥아 발리스 코노단더시 대당하다 당선다나다 노르치크숑도노 차레즈나 납쇼바르카그 니냥아 발리다 지땅다 발리다 차즈레다 아주사자노노 니레즈 니그냥아다 공닝의 워트에노가 니테다 다 그지 발리스 기어 아 다가 휘찬디나다 다가 아다다가 소아가 감데 발리지 티탕레 다니다 공가 닌데다 티베트 발리지 다다지오 다마이나 체레즈나다 그니가 차프토 메탑가 아 되게다 다가 다니 아다 소아스 코노다 다리 테다다 다가 소아 인제나 다가 다 치탕 라탄 더카 체레 니라 츠게즈 문작 다 그게 기마 롱우젠스 그레 하라티나 니라 니가 츠게즈 츠고나 르근다 인스코 리다라 그게 기마라 따 쳔보용 쭈라 츠게즈 르근다 인니 아 뜨모잉고카 텐로니 탄 저도고 터가 다가 흐마가 뜨미즈고스코노 저탕아지 로럭다 릉나다 로럭다 차 릉리타조다 공니셰코노 근지 인제나른 지테 흐마 그 그게 뜨미즈고 소아 인제나르 흐마가 뜨미즈고 되게 처리용에다 다가 오르크 흠박다 릉이테 코노 터리 대다다 지사 그 일 아 스무니 지탑가 뜨나 어다 그게라 다가 지사 다가 조사라 정사 니가 니치 탐니 아 그게 뜨모스 아 대단하다 다가 중국 능크가 다가 아주다 아 롭슈크사 남방스 코노 샹슈크사 베방스 코노 롭싱 니가니 뎁산주니 떠모레 어 아주 노기 토르간 다니라 다가 뎁산주니 어 떠모스 리타라다 다가 아주 워크사차 촘진난 드는 저르그직직 멤버스 권을에 다 당마즈 촘진나 아지다가 주 아주 니카카 잠바사가 대존이다 주카카 다가 시라다 유화특등에 고리라다 자누다리 대단하다 소아가 고리라다 무 유화마용가 아 대노답가다 다가 녀르카타라 사조 머가니 아 그게 뜨모스 레저라탄 데츠게즈 당성거 아주다 심지그라타 당성 아주다 그 사마 나르무거근데 망송노 감데다 저레즈 단디른 당란주 지첸조 데노타크다 저레즈나타 당성 인제나타다가 너숙 촙제 르카가다 심지기 노타르테나 소아그능나타 성시 아다 휜죽제나다가 그거 성강 성투나 무그나가 좀제나 아다 야차가와가 땅 앞정 아르나니 득저랭아다다 성시 강이도지 어떠무셰죠 그 댄펀스코노 아 덴토니 처레즈나다가 단다카가요 아 고리조고는랜다 사마나조고는랜다 아 다근 전데 이 땅에 다 레르비 땅 능리하시 능자가 능아 쇼고는랜다 언더무 망가 아 테이노 답가다 땅상 이제나 단다 시가 즈볼라 펜토요노 그 뜨목은 저르그즈 옌지 어떻게 인제고 아 테이토나 단다 라라게 인제나다가 처그능아 벙이 자일리 통고니 어떠모라 요카 아얀데 라라게 인제나 다다게 쳐그능아 벙이 자게 쳇뜨게 통고니 뜨모라오크 단데 발리 티지르드게 셔제조나란도 모탱고니 요코카 아 데당나다 주우처레나다 그렇게 청석지고 그 단납슈그니 아르타베 인제나 청석지그나다 주우리 아 다 공닝인 고트이당아 단드니 아 므세킹에 마셰 아 데당나다 다가조 아 당상다 다근디 아 총총르가게 통고누고 고창제모다 다다그다 아 소아가지니 아따따가 청따리 대당나따다가 소안데 촘제즈까따다가 크게 아 셰지크능니 인제나 소아시타슬링 와티셀따지와 아야 대당나따 소아라시탄데니가 슬와탕 영와다 그니가 아따가 루니라 덴로니데 이콘 잔자일리 송조크 대당나 아루 응아르와리 아루 응아르와텔라테니따다가 슬라 영와 아따다가 니완다모리 대당나따 판윤샤즈레다나따 와킨자 티와세케스 외근자 치완다 쳐드렸던나 니와다가 설와 아 사척을 하신 그 제누가다가 니완다 니 인제나다다가 그게 인제나다가 아다 외근 저와라 속바 외근 그 차이니트 르간 좀 거지 대조니 영화 인제스 거처레던나다다가 영화인데 저던 게 인제나 어다 메롱가 아제니 뜨모레 대당나다다가 공그때 메롱가 쪼일됐던 사와그랑진 거다다가 영화 쳤고니 아 뜨모레 대당나다다가 설라 영화인데 그 저저레다 웨킨데 티와세케스 대당나단더니 에치다가 니나 조티다 조라다 그거 고름된 조만다 마르토 어다 설와 거처레 티와세노 아 영화 그 웨킨세노 언드케 잔나다다가 고알로니 뜨모스 대당나 다가 점메헨 청낭니 쳐즈레즈나 소아시 다슬링 웨티셀스 다 공거 제저거 츠리

이라니가 시그리 대한천인데 가는 거 쓰고 어떤 승은 잼버시에 봐 연다지요 대단하다 다가 그때야지 다가 아마지 샤이시 땅 식터라 다가 워럭 아다 아주 카르키키잖아 하마스 군들 넌 진준 대양 다가 소화가 판톡거지 대전이 승은 잼바다즈나 어다 즈보탕 아다가 나스기치 원우가 승은도 요나요 승은도 요 사람들 덮고 승은도 요 쪽거지 어떻게 다다가 넬 수치 중이니잖아 어떤 덤목은 니와래 요거스기와래 더니 다가 강타르정 다다가 소환대 섬제즈거다 저르거는 게요 수우시그래 대노 답거다 가성 때런데 통신 권노 다다 소환대 섬제 나라다 어 저르기영 개체노 어 점선다 모레스 아야 더니다 체즈인 더스당나 다다가 저르거는 거다 자마쟁 거 디거는 거다 타마 덤바터리 대당난데 인제즈거 시다리 아야 시타스코는데 인제즈거다 공니 오쭈이 땅들 대당나다 아주 카르케케 쳇땅거다 이후스코노테 옌시 아 다다가 인젠드게 코카 대당나다 야르케근 니냐 야메스 아 다다가 타스코카 리다라다 아친다니 제리조노테나 히타메지 다테헤레 제리조코 대당난데 양나나 지금 탱근능네 양 쯔게쯔게 문자사도 뭐 요요사리 리다라다 치사니 인젠드게 난드거 삼거 아 대당나다 그게 아 니 시탄다다 치사다 아 쳇더라 메사 르마라다 뭐 아주 감사 어 때문에라 치탐니 그게 때문에지 아, 다 땅마저 어주다 그 삼아강에 잔다모고 감니 인제나다 이훈다 망아스 이뇽아지 롤렌조 도모셰 쪼크 리자라다 땅상 인제나 이훈다 따위 이후가다 아주 삼아리 더게 꼬네 도모 아, 다 따라따라 리그지메카 리자라다 중국 낭클라 촌제즈 그 따가 아, 다 아주 샹쇼차 아, 다다가 허베이 샹친 덴조니 낭소 어단 더르카라 덴조니 로넙거쇼니 꾸이트라 윤낭거 샹친 언디 콘서다가다 네코니 더모 옌스코 데다나 아주 사자 촌문다 데조니 간수란 디 샹친 그 코나양 되게 네코니 더모 사라 요시 다시자 급더나라 다다가 어렸었다와 아르타와 가나다다와 너무나양 다근 뎁게 요지 다드게 모트렌 루드게 요크 테도나단 디 뎁콘은 디츠카티 소나체레즈나 시탄데라 다크게 쪼구치니 아 더모가 다가 르르크르스 쳐와 안 더모스 다 로커던데 아 인제즈가 다 나능 도츠스 고너레다 아 땅성 아조스이 아사마 모부 아 대존이 다 저쪽 야르제 송데 땅다 사마거르스 저와 근능니 나르무거르다 망아시데 땅 녀르카다 다가 아 다가 척근내 숑고네 아 대존이 다 다가 심바 안절근내 숑고노 감데다 저레즈나다 덕시가다 와카 다 땅성 아른땅 지체인 조고니 아 디컴다모스 아 대동나다 크게 인제나라다 다가 공내치 아 소아시노 다르다 다가 아 다크게라 다가 차랄랑땅나 파마가 뜸이조니 뜸모스 아야 파마 렁땅나 크근 저르 주그탈리 차와 차와 어떠모즈레 따땅성 더젠본데 땅성 아주 아 다 촌고 인제나란디 종치잔 더문데나 종치 창은 총무란 더문데나라 아 따다근 저르크 땅성 따다그 더모 총컹 종교기야 따근 저르크 총컹라무 더모 총총리 땅에 디노아단 따그 니 저르크 장군데 있고 나아저기 따데 있고 앙이 땅에 던조니다 카마더니 턱인 저르기까 시리 다치 다가 잠바가 달리 티케가리 아 다가 중고니 도모고 다도 촘제즈고 아 다당성디 잠머그라 같이 머그란 더가가 어다 크지 다가 잠땅가 달리 티케 통고니 도모인 거소 작은가 특히 다조 촘제나 아직 잠바산노 답고다 녜녜 다근 저르거르스 저와다 뭔가 시리드게 조노다 참참마 잠바근능 조 시리 아 사진아 지게 지치 챙주교 도모 판토요사리 리더라요 뭔가 뭔가 시티나 다가 아 참모인드 마히 아 너나라 측측고 좀 말해 대동나다 다근 디 시단데 다근 잠릉 땅니 셀리오나 다근 데다 리그먼자와 동측 절거요시 어심지 바르카가 뜨지요 대동나다 그게인데 촙직거 그근 저근한 거 촙직자다가 철 저거거지 안주산스코는데 잠보 대존네 위타민 잠보 저거거지 아 다다근 더 잠보 다다가 판섬 속아요시 대인 오답기다 처리하나다 너숙 촙제르카 셴켄르카가다 공니셴누근 저르 탐쳇보능니라다 어 시단다단 저르 판섬 속아 초대결와 어다다근디 촙질 판섬 속아요니 어다 초대결와이니 뜨모연지리 당상다스코고 되게다 그지셰 주처레다즈난 더시나다즈네 아 척시가 르그 제요노 다 휘인족 제즈까즈 티제시르츠스코노
아다 자르크 탱쿠 트랜스코노 아 인체 그 클라스트로스코노 니 체지마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상관나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 쳔능데 총원부 모름 동부 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4: 레세든제 쪽불한지 다타 체적 산지 능진반다는 총윤정적 년층캉 워클 년주르 되니다 중공 접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모름 동부 특미 상청용가 대친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 젠더리 총원 젠클가 일응이인 슈닌 젠더라 싱큰 젠시 응스뜨거 저와 로와 데럭 자히라 르마 타르와 찌니가리

하루에 초혼란 들고 예예 그 말은 들으시긴 일로 다르고 예예 칸지 마꾼 쓰기지 하루가 사랑을 띠고 예예 찌르는 이공이로고 칸르고 예예 잔을 여자리지 하루에 초혼란 들고 예예 로고로랑 뜨는 수경아 로 다르고 예예 칸지 만족 쓰기지

0: 찍으지. 하루에 성하는 무고하예 랑랑 사나유다 제거를 무고하예 간교 참아자지. 하루도라 통을 먹이고하예 가격가요군이에 다나 성가르고하예 접지에 영을 떠미지. 하루에 키 동소고하예 저기 합성어 주시 따다고하예 기라다 성주지. 하루에 성하나 무고하예 랑랑 사나유다 제거로 무고하예 간교 참아자지.
1: 하루로 야라이라고 야라그루와 알루루구야 니글란탄발리나 안탄그은 바글니 니글란탄바타르메케그 지글니 치카르나 눈다 아주

나 안타는 바글드는 녀던튼 바브디친 쪼고 응아글드는 다디기롱 하브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1: 阿拉丁公昌和那个杨真真那马日子，阿罗耶瓦的家那家个叫那子穷路日子，阿罗穷个马穷个杨说个家呀银子，耶罗勒。 呀啦个哟，呀啦个罗哇，阿罗罗个呀，七十个人嘛，是不晓得，努个的，你是不的那日子，三个哟个呀，当你黑个了，卡路那个些，你们不如打个字哟，啦个呀子。
0: 也只是个同学嘛，是不晓得哪个是？你们不如打个字，也拉个呀。也只是个同学嘛，是不晓得哪个是？你这是把哪个弄哪个呀？我呀，穷个跟个谁？你个是？你穷么不就来当家就个个呀？阿拉拉，阿拉个，阿拉个是。 하루에차영테나고예예로가로도야지하루에또다키체나고예예키가나지공예초하라고예예쇼크강자간조지하루영이히셔라고예예모드건테나유타예너롱우고예예타칸드그나지지 하루에는 산산하고 마루온다가 또다 영사대체나고 다가르고 누구지 하루에는 이해가루고 냔무츠크스 달궁무샤루고 지그르트 너랑 있어지

0: Nyamkhanamba che tsu de moyina. Shuni tsormuna jangchu nyenchen khang woshka la longchen ji nyin shabi lenchen ngon dab she ji yin. Ti tsul tik dang karma nga chen ni ti tsul den war gu zum bi ro mu dang lenchen ngon dab she ji yin.
1: Tam jer go mu holung de do bi ti sim ge ma ji go bu.
0: 一件大戏
2: Kormun orkala lontin ki shubi sanjir.
0: Ditsulav jil dang karma samchi ni, ditsulav gil dang karma samchi war. Zankur jiv za dawa ni za pembi war, helkir melong lintin shtong jil dang. Za nyami nyan, abditang ziftu lintin shtong jil yin. Ditsulav gil dang karma samchi ni, ditsulav jil dang karma samchi war, dribzil lamtun lintin tahtung sha jil yin.
3: Dil zil lam tun, jamu lam ni che la kaap shugu doi kan.
4: Dil zil lam tun, jomu chem ni che la sandab shen kan.
5: Dil zil lam tun, nyan mu ngak ni che la sem khtum jali kan.
6: Dil zil lam tun.
0: Di chulu che deng karma sim che ni di chulu che shi war. Shugbi saringir fjartung shaji yin. Ditsulub jeschig ni ditsulub jeschig dang karma simchi war. Vzankur jiye vza mgmir dang, vza parwa, vza pemba ji la gangjung shalang lintin shtongji yin la. Zankur jiye vza dawa dang, vza lhba, vza basang, vza nima ji la fjartung shaji yin.
7: Khtam jya bimba re rin, di jim bo zha yin.
0: DJ莫扎里人呢，刚中这三个东西，刚中三个。第一次路接你，第一次路接你，等个干嘛机会了？第一趟三人就是他同啥经验？
2: Kormen我跟了龙城街，第一趟三人就是。
0: 디출업 제니 등 가르마 제니 디출 직심 와 나충시 비어 가츠르 렌츠 나프갸르통 샤제인 디출의 직심니 디출의 주지 와 잔쿠르 리브 자 다와 당 자르바 자 바승지라 토브리인 게르크 렌츠 나 타통 샤제당 잔쿠르 리브 자 므그므르 당 자 퍼브 자 뱀바 자 니마지라 갸르통 샤제인
8: 나충시 비 르스티제 도라
9: 오피워요 히르크상 캄
10: 오피워요 신조의 가스
9: 나충시피 열리지제 쪽
11: 쪽보 중소소
12: 나충시피 가스제 가스레든 나상 코숨지엔
0: 디초의 주제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워라 디토 사른게르 자스통 샤제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니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섬치워라 Chimshchung dang shcholim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zhi dang karma simchi ni ditsul juongi war. Gangjung shalang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onga ni ditsul juonga dang karma ji war. Zankur riyev za dawa dang, za lhba, za parwa, za basang ji la jelchi saringir tatung shaji dang. Zankur riyev za mgmir dang, za bamba, za nima ji la jalang ni shtung ji yin.
13: Adjelchi
14: xsarinjir. Adjelchi xsarinjir.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 그게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shasi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u-la nyer-ni-dang karma-sum-chin-ni Dicu-la nyer-sum-war Sar-ngir-nyam-zhu-wa-chashtung-sha-ja-yin
0: Sor-nun-wa-shkil-gum-chin
5: Tsomun woshkila longchin.
0: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 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in keng w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hu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wa zhenqi.
6: 打呢北京去地处的不得人。那么给团结，配给给咱们年年准许。谈得很简单，三星半年，中央密码滚脚不隆天，连空给配给听咱们一。

0: Dembyunga, Gudi Tepyoji, Gyazoy Gyegab Topchin Zugzunla, Pendriya Sarba Topyo. Tunlegi Chupshine, Debayina, Nyedong Nishu Zengal Loro, Gyazoy Sadar Tunlegi Pada, Lokumale Gyazit Dunda Chengchung Sun Parawada, Tenang Gyazoy Leje Jigcheya Sujun Lerida, Gyazoy Menzeda, Gengu Tunze Lerigi Pada, Lokumale Kasusoro, Gyazichuda Chengchung Nida, Gyazichukda Chengchung Jigpariyo. Gyazoy Sujun Lerigi Degyo Nuba, Gyundu Dendo Chinbe, Padangi Gyazoy Tunji Rindan Tombo Nansungwe Durze, Gyazisumju Suni Simbada, Gyazoy Chusing Sulegi Genzoy Nuba Ya, Gyunjian Mibara Chiru Chinde, Padang Lokumale, Gyazoy Nishu Zengata Chengchung Jigpariyo. Gyegab Gyazoy Chirin Dine, Gyazoy Benjuru Simju Kangi Jurin Shunba, Suri Jeyi. Nidong Nishu Zengal Loro, Gyazoy To, Nyalaya Chige Nyaba Mire, Chanyum Yungbap Zangma, Goro Chisumda Gyedong Singyubada, Te Lo Kongmale Gyazoy Dunda Chengchung Shibharigyu. Tsuju Tunze Goro Chize, Gyundu Nga Mangdu Chinde, Nidong Nishu Zengal Loro, Tunze Dun Chisumdo Gyege Chokju Simbada, Mire Re Chanyum To, Tsuju Tunze Wangze, Dongge Nishu Zabdunda Chengchung Chok Sinde, Chongmele Buli Jigaragi Yungung Tibay Mangwa Kodun Topyu. Nidong Nishu Zengal Loro, Gyeyongi Gyazoy Yuguru Leregi Pada Lokongmale Gyajangada Chengchung Gupharigyubada Yuguru Chusengi Juba Lokongmale Gyajanishu Zengada Chengchung Sumpharigyujijuyu. Nyeshule Ngunbara, Nyedong Nishu Zengal Loro Rangyegi Zunaya Dashib Tselin Gyazoy Tsenshib Jigshi Simchu Sarabiki Chuchun Gyundu Nga Mangdu Chinbada Gyazoy Jigjie Suchunda Tsudo Longlo Gyazoy Menzeda Gengu Tunze Leregi La Mikbe Sada Tunela Ya 툴레진기 마죠 균제메브라 망도 친데 남망진기 마죠다 마자 도지기 디부 경류로 초비유 소르제이 대진베 로직나 랑게지 갸즈 첸제사 되기 좀제 균제메브라 튀어봤다 초딩 추십 체린다 갸즈 뉴규 서바 청진 직류소 락제 직제라야 공베 서바 총 유지주유 소르제이 콜라시뷰 저와 주주젠기 영춘 남배 초도 롱로기 차주로 창외 말하기 배도인 일주일에 남자 당부 인비 뒤주 극숨리지 당체 시직젠기 뒤주로 리급 중하다 란계기 란대 십수 체비 정중수랑기 추지 응어제 최대 응옥등 교육이 서림 파르동 수르비 제십 뜻십 체림 말하되 호자주의 딩체 미 책동 이길 학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기 최다 리급 중하 갸조르 토더다 초딩기 긴캄 증류 응시다 빛남 망외 비입 추십소 갸주의 켜공기 AI 비입 침보 응어지리 용자 체유배 단계기 갸주의 천재사 되기 빛류 균제 매바라 치루 친 유지주유
1: 생길행기 콘세 선조르 녀주 슈켄 렌지원류라 탄바산 하무히 레생겐 군안켄 미마 예불라시